0: 좀 네, 보내드리고 싶은데
1: 네.
0: 아 이분은 아 정답 보내주셨으면은 보내드리고 싶은데 우리 1632번님 네. 이사님 문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생전에 울 엄니께서 좋아하셨는 곡이네요. 엄마 권사님 천국에 주님과 잘 계시죠?
0: 네. 네,
1: 잘 계실 겁니다.
0: 잘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멘.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정답을 따로 보내주시지는 않으셔가지고. 아니네요. 우리 1632번님.
1: 아,
0: 사람을
1: 보내주셨네요.
0: 보면 세상을 볼 때 정답 보내주셨네요. 네. 경주라고 하시면서 네. 보내주셨었네요.
1: 네.
0: 네. 우리 1632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계속해서 또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사실은 앞전에 전화 연결 중에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호응 좋으면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호응이 매우 좋다. 이 말씀 드리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분들도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양 듣고 다음 정류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0: 이번 정거장은 입추, 입추역입니다. 자, 이거 1년에 딱 한 번만 설 수 있는 정류장입니다. 입추역입니다. 저 목사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입추에 저희가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완연한 가을은 아니지만 가을의 초입에 이제 네. 문턱을 넘어섰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덥지만 네. 그래도 절기상으로는 가을에 그렇죠. 접어들었다는 그렇죠. 점 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항상 이맘때쯤 뭔가 이제 가을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가을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서 그런지 이 시가 생각나요. 가을의 기도 라는 네. 김현승 시인의 이 시가 있죠. 네. 너무나 유명하십니다. 목사님 알고 계시죠?
1: 네, 유명해요.
0: 네. 네. 그래서 이 시가 유명한 이유가 가을에는 뭐 뭐뭐하게 하소서. 그렇죠. 기도하게 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네. 이 아름다운 문장 때문에 되게 유명한데 오늘 이 시를 제가 목사님께 좀 낭독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표정이 살짝 부담이 느껴지시네요. 네. 편안하게 한번 읽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이상준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십니다. 가을의 기도.
2: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0: 와, 목사님 생각보다 음성이 신앙도에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요?
1: 아니, 음악을 깔아주니까. 네. 제가 읽으면서도. 네. 분위기가 좀 있네요.
0: 아, 자화자찬을 속으로 하고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자,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네.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라는 이 문장이 네. 참 유명한 시를 우리 목사님께서 낭독을 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네. 네. 네. 이 시를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한번 지어볼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시에서 가장 유명한 건 가을에는 땡땡하게 하소서.
1: 네, 맞죠.
0: 라는 이 문장이거든요. 네. 이 땡땡에 들어갈 것을 저와 그리고 목사님과 네.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네.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인상 깊게 네. 시를 지어주신 네. 분께 네, 남은 또 고춧가루를 저희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춧가루가 굉장히 또 고퀄리티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아무에게나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문예창작 코너를 준비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목사님 먼저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저는 아주 오늘 직관적으로 가려합니다.
0: 네. 기대가 됩니다. 입니다. 네. 어떻게 가을에는 무엇하게 하소서?
1: 가을에는 극동 방송 듣게 하소서.
0: 아멘. 그냥 목사님 하나 가져가세요. 예. 아멘. 아멘. 아, 극동 방송 청취하게 예. 하소서.
1: 여기 뭐 수많은 게 담겨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아, 가을 역시. 가장 가을답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0: 다르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가을에도 극동방송과 네. 함께. 네. 더운 여름도 함께 이겨냈으니, 가을에도 네. 함께.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약하게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가을에는 사회복에 하소서. 아, 제가 이렇게 네.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저희 이제 다가오는 9월 5일이죠. 네. 9월 5일 토요일에 네. 저희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아! 자, 저희가 숲속 콘서트를

0: 네, 매년 이렇게 좀 개최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이번엔 특별히 아름다운 가을의 초입에 준비를 하게 됐고요.
1: 네.
0: 네, 제가 사회자로 서게 되어서, 네,
1: 와.
0: 홍보할 겸, 가을에는 사회
1: 서약이
0: 보게
1: 한번 써.
0: 하소서라고
1: 야.
0: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4540번님 문자 가장 먼저 주셨는데요.
1: 네.
0: 자, 목사님 한번
1: 와.
0: 소개해 주시죠.
1: 이렇게 보내시면 될
0: 네,
1: 것 같아,
0: 아까
1: 그죠?
0: 신앙송처럼
1: 네.
0: 멋들어지게
1: 아,
0: 해
1: 그렇게
0: 주세요.
1: 할까요? 네. 가을에는 더 깊어진 기도와 더 깊은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게 하소서. 오, 깊습니다, 깊어요. 네,
0: 깊습니다. 우리
1: 아,
0: 오들들 6번님 이렇게
1: 네.
0: 보내셨는데요. 가을에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1: 와,
0: 보내셨습니다.
1: 네.
0: 너무
1: 야,
0: 멋집니다.
1: 오늘 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여러분 고춧가루는 오늘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문자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1: 네.
0: 좋겠고요. 자, 가을에는 땡땡하게 하소서. 이 땡땡에 들어갈 그런 말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8532번이 문자 주셨는데, 아이고, 네, 한번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목사님.
1: 네. 가을에는 좀덜 먹고 말씀을 많이 먹게 하소서.
0: 아, 너무 재밌습니다. 좀덜 먹게 하소서. 예,
1: 네.
0: 다이어트 성공하는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자, 가을에는 땡땡하게 하소서. 샵 3927번으로 무엇을 하게 하셨으면 좋을지 여러분의 소망과 바람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찬양 듣고 다시금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조주영의 찬양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0: 네, 오늘도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런 하루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정류장이었죠?
1: 네.
0: 네, 입추 정류장. 네, 가을에는 이것 하게 하소서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풍성하게 채우고 있었는데요. 우리 8532번님의 가을에는 좀덜 먹고 말씀을 많이 먹게 하소서를 이기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이 계실까? 네, 고민을 했는데, 또 있었습니다. 네. 우리 9358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가을에는 생명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겨왔던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0: 아멘.
1: 아멘.
0: 그런가 하면 우리 2000번님께, 2000번님께서 이 가을에는 울산에 방문해서 친구를 꼭 전도하게 하소서. 이 전주에서 울산 갈 때마다 울산에 사는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지만 아직 영혼 구원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때가 또 있지
1: 네,
0: 않을까?
1: 계속 도전하십시오.
0: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5639번님께서는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가을에는 회복하게 하소서. 내 출혈로 쓰러져 7개월째 입원 중인 어머님과 7년째 재발과 수술로 항암 중인 아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0: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요? 꼭, 네, 이 가을에 아름다운 회복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애쓰시는 우리 1136번님, 그리고 4658번님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가을엔 전도의 가을 되게 하소서라고 하셨고요. 올 가을에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셨고요. 아들의 영혼 구원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8150번님도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다들. 네. 우리 5813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가을에는 가을 살게 하소서. 가문 땅 촉촉히 적시는 담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살고 은혜로 살고 을씨년스러운 날들도 따스한 날들로 살게 하시는 따스한 주님만 바라며 살게 하소서. 와,
0: 와,
1: 완전
0: 네.
1: 신데요 한 편에.
0: 그러니까요. 한편에 시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재치 부문에서 만점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8073번님, 가을에는 필요한 분들이 고춧가루 받게 하소서. 5775번님도 버금갑니다. 가을에는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궈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라고 은근슬쩍 어필을 하셨고요. 우리 새싹 달고 오신 1772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품어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0: 아멘. 어떤 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네. 누구세요, 누구?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예,
1: 맞아요.
0: 참 그렇게 살아야 할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한 것처럼 정말 가을에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열매의 계절이다.
1: 네, 그렇죠.
0: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 이 입술의 고백처럼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선물 받으실 분들 이제 좀 발표를 해야겠죠? 네, 어떤 분께 좀 먼저 드리면 좋을까요?
1: 네, 먼저 5639번님.
0: 네. 가을에는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시면서 7개월째 입원 중인 어머님과 또 재발과 수술로 7년째 항암 중인 아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응원과 또 위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분더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 우리 5813번님. 가을에는 가문 땅 촉촉하게 적시는 단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고, 을씨년스러운 날들도 따스한 날로 살게 하시는 따스한 주님만 바라며 살게 하소서. 이분께 저희가 또 고춧가루를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 오늘의 천국 운행버스를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빠르게 좀 소감을 여쭤봐야 할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귀한 선물까지 가지고 와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요?
1: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0: 아멘. 네, 이번 가을 어떻게 좀 은혜롭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으신지요?
1: 네.

0: 이렇게 기대하면서 네. 가을을 기다리며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1: 네. 아멘, 아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이 이제 곧 지나갈 겁니다. 네, 물론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린다는 뉴스가 오늘도 떴지만 눈 깜빡할 새 이 더위가 물러가고 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겠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그렇게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곳에 몰두하지 마시고요. 다가올 찬바람과 다가올 그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목사님과 제가 이제 여기서 바로 함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저도 감사합니다.
1: 네, 천국직행 107-3번 버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옥동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이제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괜찮은 아침 애청해주시고 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선물 받으실 분들께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링크를 통하셔서 네, 또 주소와 연락처도 잘 네,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물 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경북 의성에서 묵묵히 방송 들으시며 농사에 전념하고 계시는 우리 이건희 장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영적 아비가 되는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다가오는 시대, 왕정시대,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는 그런 시대의 전환점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까지 한나의 큰 고통을 통하여서, 얼음을 통하여서,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허락하셔서 이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양육으로 귀한 자녀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바쳐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 세상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열어놓으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역사를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자녀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가 끝나게 되고 이제 왕정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지면서 이때의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그렇게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21절 다같이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다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을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희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희귀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약하르라는 말인데, 이 약하르라는 말은 좀 약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특별히 귀한 가치 있는 보석을 말할 때에 희귀하다, 많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작게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약하르라는 말을 썼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당시에 희귀하게, 그러니까 적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는 들려지는데 가끔 들려지게 되어졌고,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고 제사장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데도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가물듯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 시대의 상황을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역사는 하시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선별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느냐, 그 이유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의 이유가 기록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시대 당시에 희귀하게 가끔 적게 그들 가운데 나타났는가라는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화와 환경과 상황에는 이 이방신 바알의 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은 농경신으로서 부요의 신입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자녀가 다산하게 되고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신이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바알 신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바알 신을 그들은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세라 신은 그의 부인입니다. 바알의 남편이고 이 아세라는 부인인데, 바로 이 아세라 신과 이 바알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고 세상의 욕심들로 채워져 있고 세상의 물질로 채워져 있고 세상의 항락에 치여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백성들로 나라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그들의 말씀을 주셔도 그들이 깨달지 못하고 분별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장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떠날까요? 여러분 에스겔 9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는 그런 시대가 에스겔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져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과 은혜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방신을 갖다 놓고 바알 우상을 갖다 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시절이 에스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주바에는 우리의 신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내 심령으로 채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우리가 안 살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함께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간섭을 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보시는 계획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해 보면 무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려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 뜻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 능력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심이 가르쳐지게 되어지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의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없게 되어지면 방자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내 주장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의 자녀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엘리의 자녀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 자체를 무시하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미 자신의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종을 시켜서 취하게 되어지는 허랑방탕한 삶을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에 비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집안에 이런 비극이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집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상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분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날마다 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방 무당집을 찾아간 그 이유가 뭐냐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으므로 너무 답답해서 이방 이제는 무당집을 사울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울 왕이 타락해서 이방 무당집을 찾아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저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분별함이 찾아오게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주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주기 원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서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일할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엘리의 제사장 영적 비두남과 나이가 들음으로 인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에 이 사무엘의 나이는 한 17살 정도 되었는 하나님의 성질이 16살에서 17살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을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이제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하고 배우는 길에 한 번도 아직 하나님의 영적 체험, 인격적인 만남의 은혜 역사가 자기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이 새벽에 밤에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이 아직 그에게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던 홈리와 비느하스 집안의 가문의 제사장이 집안으로 살아가는 이 가문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말씀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3장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어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집안의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자기 아버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는 사역들을 다 어릴 때부터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섭하셔서 아무리 책망의 말씀을 주셔도 회개의 기회를 주셔도 그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서 이제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경원대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깨닫게 될 때까지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깨달도록 알도록 자꾸 말씀하신다. 우리가 어려서 영적으로 분별함이 없어서 깨달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말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또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3장 4절 6절 8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달고 아멘. 하나님이 세 번을 계속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아직 그런 영적 체험이 자기에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음성을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찾는 줄 알고 가끔씩 엘리 제사장이 찾았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찾아갔습니다. 안 불렀다는 겁니다. 집에 다시 가서 방에 가서 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음성이 들려서 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안 불렀다는 겁니다. 또다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제 또 음성이 들려서 찾아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하, 나는 안 불렀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부르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네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사무엘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꼭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알아듣게끔까지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끔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구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개인적인 만남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집안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를 써가는 훈련을 시키셔 써가는 일을 하지만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나시리로 특별히 들여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개인적인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학습하는 공부하는 일을 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가르침을 받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수받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와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바로 감당을 하게 되어지면 실수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가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그는 아라비아 강요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깨닫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바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훈련받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다듬어 가십니다.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개개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죄사장으로 세우시고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육적인 세상의 지식으로만 가지고는 훈련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인적인 만남을 하나님이 주셔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또 개인적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숙하고 성도들과 관계 아름다운 믿음의 이 훈련을 가정을 통해서 인격이 자라나게 되고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그 일들 가운데 더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입니다.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것처럼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의 역사가 지식적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영적 세계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한수로 모든 성도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죄사장을 통하여서 영적인 훈련도 받았지만 영적 귀한 체험은 직접적인 하나님 체험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무엘에게 이 은혜를 주심으로 사명에 불타도록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촛대가 자기로부터 사무엘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너에게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숨김도 없이 나에게 말씀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미 사무엘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엘리의 제사장의 자기 집안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의 사역을 바로 감당하지 않고 불순한 일을 살아가는 불순한 삶을 사는 그것을 이미 자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혈통으로 내려갈지 몰라도 실제적인 영의 기름의 부으심은 사무엘에게 내려가는구나. 홈리와 비누아스가 아니고 자기 자녀의 육적인 자녀가 아니고 영적인 자녀인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영적 깨달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신앙생활도 육적인 혈통을 통해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부모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전수받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근면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인격적인 만남,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지 기도 가운데서 만나든지 하나님 우리를 더 만나주게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안테나가 너무 높아서 세상의 말들을 너무 많이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주시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다같이 3장 21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음성으로도 만나주셨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만나주실 때는 무엇으로 말씀 만나주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래서 이 시대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하고 결단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단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주식 사세요, 저 주식 사세요, 요 주식 사세요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산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동쪽을 가야 될까요? 서쪽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이 자녀가 결혼시켜야 될까요? 저 자녀 결혼시켜야 될까요? 이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을 듣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야 되느냐? 내가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야 돼요. 사업을 하는 부분이나 결혼에 하는 부분이나 여러분의 삶의 생활의 직장의 부분이나 인생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누가 만나야 된다고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따라서 내가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아야서 자기가 검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만이라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따라서 말씀으로 만나주신다.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뭐냐니까 내가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돼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한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쓴 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깨닫게 만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가지고 누구에게 예언을 받아서 예언가, 우리나라의 예언가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잘못되어진 예언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뭐를 봐야 된다고요? 열매를 보아야 돼. 그들의 삶을 보아야 돼. 진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삶이 다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완악하지 않습니다. 아주 순종합니다. 그리고 정결합니다. 정결하게 삽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내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지니까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다가 잘 들은 사람은 더 많다. 예언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예언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자기가 분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돼.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시는 역사를 지금 사무엘도 또다시 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의 생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한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붙들린 일꾼이 되셔서 영적으로 활짝 열려지게 되고 삶으로도 한창 변화되어지고 은혜와 능력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세요. 문제가 찾아오면 누구의 말을 들어서 결단할 것이 아니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분별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로 충분히 익어야 돼요. 기도로 충분히 성숙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충분히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고 변화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 번호 052 274국에 5571번 052 274 5571번 한세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요즘은 혼자라는 말이 참 익숙한 시대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죠 그런데 혼자 지내는 데는 익숙해졌지만 누군가와 함께 마음을 맞추고 같이 살아가는 일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함께 한다는 건 내 기준만 고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정말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결정을 내릴 때는 내 생각대로 계획을 세울 때는 내 기준대로 움직일 때가 더 많지는 않았는지요. 성경 속 갈렙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을 바라봤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갈렙의 이 담대한 고백은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보다 내 환경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보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람파스 콰이어의 힘차고 빠른 찬송으로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함께한다, 함께함. 단어 자체도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함께한다는 건요, 힘든 거예요. 네, 부부로서 함께 살아보면 그게 더 느껴지죠. 내 주장만 내세우기보다는 때로는 한 걸음 양보하고 상대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내 방법이 더 빨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게 함께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또 따라가게 돼요.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도요, 그런 게 아닐까요?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보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고집을 꺾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도 선택의 순간마다 내 생각은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한 번 더 묻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뜻을 한 번 더 묻는 삶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주와 함께 가리라 합창곡으로 같이 했고요. 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황국명 목사님의 찬송으로 같이 고백했습니다. 0481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늘제 생각이 먼저 앞서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걸 먼저 묻고 순종해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주셨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난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이야 해도 사실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간구하는 내용 들어보면 다 자기 주장, 내 뜻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오늘 이 뜻을 좀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 이 부부관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네, 7926번님이 남편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마다 제 주장만 했던 것 같아요. 함께 살아간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건 정말 양보하고 귀 기울이는 것, 때로는 내가 물러서는 것이라는 말씀에 많이 공감이 됩니다. 오늘은 먼저 제 마음을 내려놓아 보려고 해요. 네, 숙제죠? 평생 숙제. 네, 저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함께함이라는 그 따뜻함에는 분명 또 함께하기 위해 따르는 수고가 있다는 거. 하지만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름답게 빚어져 갈수 있습니다. 2913번님이요. 가정의 빚 문제와 또 사춘기 아이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날씨까지 더우니까 정말 견디기 힘든 요즘입니다. 하지만 방송 들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참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거기다가 더위까지. 원래도 우리 인생은 좀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날씨까지 이렇게 찜통처럼 답답하니까 아마 요즘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이 극동방송과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어요? 네. 시원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저를 회개하며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7627번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바로 답입니다. 할렐루야. 9233번님, 늘 은혜로운 찬양과

사연들을 들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9951번님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여러 애청자님들의 생활 속의 소중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와닿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믿음의 시간 되십시오. 아자아자. 오늘도 힘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런 사연 나눔들 속에 저도 되게 도전과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힘찬 가족, 이렇게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더 함께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경험만 붙잡기보다 잠시 멈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더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루를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힘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운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저는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 신자였기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는 극동방송 직원이 친절히 교회와 신앙서적을 추천해 줬습니다. 수화기 넘어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정도로 무척 바쁜 듯 했지만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만난 예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 더 깊게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당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내세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제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왕이면 나중에 천국에서 잘 살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니까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계속 좁게 굴고 고집스럽게 굴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좁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느냐 한 것은 예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입니다.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은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세계 700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나 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다 가리키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한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갑니다.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낫다 못하다의 차원이 아니고 옳다 틀리다의 차원이에요. 예수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거거든요.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하나기 때문에, 두세시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귀하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예수 믿을 텐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0: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학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병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은 5분이 골든타임이고 어떤 것은 뭐 3시간 어떤 것은 뭐 30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구원에 대한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5분 뒤에 죽는다면 5분 동안 무슨 말을 할까? 또 말씀드린 여러분이 5분밖에 못 산다 그러면 5분 동안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지금 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면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구주가 예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자신 있게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정의는 단순히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루어질 선한 일을 믿고 기다리는 희망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우리 청취자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는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시기적으로 너무 신기한 게 벌써 가을의 시작인 입추라고 합니다.
1: 예.
0: 네, 이렇게 참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루하루가 가는 게 너무 신기한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조금 입추인 만큼 시원했나요?
1: 좀 시원했습니다.
0: 아, 정말요? 아, 네.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한계절 한계절 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어떤 날씨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리고 담대하게 걸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오늘도 기도해 주심으로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작해
1: 사랑이 보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방송을 진행하거나 사연을 올리거나 우연히 듣게 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심령을 돌보시고 믿음이 튼튼해지게 하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신을 잘 관리하는 지혜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어서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늘의 소망이 충전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시간을 온전히 주께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이 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기다리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홍지승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0: 아멘. 오늘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708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기도가 너무 안 돼서 힘이 듭니다. 교회에서는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어서 습관처럼 참석하는데요. 기도 소리도 안 나고 기도가 전혀 안 됩니다. 현재 재정 문제가 심각한데요.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도 부모님 섬기러 친정에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골수암 전 단계, 림프암은 CT상에서 거의 확정이시고요. 조직 검사를 해둔 상태인데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폐암 말기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81세, 86세 부모님들 가운데 이 암의 고통과 통증이 사라지고 살아계신 동안 식사 잘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1: 여러 가지 네.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네. 기도가 너무 안될 때 이거 다 네.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쵸? 저의 경험으로는 네. 기도가 안 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무조건 네. 감사를 찾으면서 감사할 일을 많이 고백을 입으로 하고 네. 찬양하고 그다음에 축복하면 기도가 어느 순간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결하시기를 바라고
0: 아멘.
1: 재정 문제는 눈 언어 없이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0: 근데 빚 때문에 걱정인지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인지 모르지만
1: 네.
0: 일용할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1: 아, 네.
0: 약속 믿고 구하면 되겠고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다 병으로 좀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 병 때문에 오히려 감사일도 있어요. 다른 거 다 못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남은 시간을 계산하면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기회가 될 때 그동안 바빠서 세상에 바빠서 길을 안 들었어도 이제는 집중하고 가만히 있은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1: 아멘.
0: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기도가 막상 안 돼서 염려가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게 되고 얻게 되고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했사오니 주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셔서 물질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친정 아버지 어머니의 병도 고침받게 하시되 고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속에 예수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게 하셔서 병이 더 이상 고통하는 존재가 아니고 축복의 요인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섬기면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약속하셨사온즉 먼저 믿는 기회가 되도록 믿는 기회가 되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병 중에서도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먹으면 소화되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금방 죽는다고 하던 히스기야도 15년을 연장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귀한 백성 붙잡아 주어서 믿음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매일매일이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으면서 우리 7087님께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이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주 좋은 구절을 찾아야겠네요.
1: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7087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215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만성 피곤으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구미로 운전하며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업무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예, 만성 피곤이 단순히 몸을 많이 써서 피곤한 건지 몸에 병이 있어 피곤한지 모르지만
1: 네.
0: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라고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은 거니까
1: 네.
0: 그래서 별 문제 없는데 피곤해한다 그러면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1: 아, 네.
0: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절에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다름박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다고 말씀했으니까 주님 의지하고 힘을 날마다 강건하게 얻으시기 바라고, 혹시 숨겨진 어떤 병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만성 피곤으로 먼 길 오갈 때에 염려가 되고 있다고 하오니 하나.

0: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모시고 동행함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붙잡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 안에 늘 감사하고 만족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핸들 잡아주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어서 전우좌우 들으시고 사고 근심 염려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건강하게 하시고 주를 악망으로 세임하도 은혜 받고 날마다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피곤한 능력 새롭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 안 어렵지 않냐도록 힘들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고 이루게 하시고 완성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감사합니다. 우리 915번님, 저희도 915번님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비 시누이와 갈등이 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기 바라시는데 마음의 상처가 커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이 상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갈등의 내용이 뭔지 어떤 상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 네.
0: 결혼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죠.
1: 그쵸.
0: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1: 네.
0: 우리가 그 용서하는 거 마음을 풀고 용서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감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 믿은 사람을 내 마음에 가두어가지고 뭐 무기수다 사형수다 이렇게 10년 언도 그렇게 내리지 말고 마음을
1: 네.
0: 감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려면 내가 손해보고 바보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1만
1: 아, 네.
0: 달란트를 나는 탕감 받았으니까
1: 네.
0: 나도 100 데나리온은 탕감해 줘야 돼요. 탕감해 줘야 돼요. 기껏 갈등이 있어봐야 상처 생겨봐야 100 데나리온 수준입니다. 우린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단 말이죠.
1: 네.
0: 용서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1: 아, 네.
0: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평생 옆에 두고 살고 물론 매일 만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1: 아멘,
0: 나는 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 백 데나리온 즐겁게 용서해 주자. 멱살 잡을 것 없이 용서해 주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려고 해서 복을 자꾸 빌어줘.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주고 용서하고 그래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만날 때에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없습니다. 다 내 기분에 맞을 수만 없습니다. 상처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고통도 생깁니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 주실 때 다 이뤘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으니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되
1: 주여.
0: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사오니 사랑의 수준을 높여주시고 백테나리온의 빛을 즐거이 탕감하게 하시고 마음을 감옥으로 만들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1: 아멘.
0: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복을 빌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축복하고 더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우리 인간의 모든 아버지와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걸까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축복된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감사합니다.

0: 우리 익명의 성도님, 지금 뭔가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텐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꼭 지혜 주시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081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모 교회 섬기는 이권사입니다. 우리 손자가 군대 간지 3개월이 됐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많이 힘이 든다 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갑자기 오른쪽 무릎이 아파오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권사님과 함께 손자도 예수를 잘 믿는 손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까 그 PD님 말한 대로 합력할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합력할 선을 이룬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무릎이 아프다고 그럽니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어서 나이가 들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약할 수밖에 없지만 활동하는데, 생활하는데, 주의 섬기는데, 몸된 게 봉사하는데 지장 없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되게 하시고, 군에 간 손자 3개월 됐는데 허리 때문에 아파서 고통한다고 하오니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아픈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한 38년 된 병자도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감사할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도록, 아름다운 사연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위에 기도의 동지도 많게 하셔서 서로 기도하며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훈련도 잘 받아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날마다 생겨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새 능력을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감사합니다. 우리 0817번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와서 부르짖으면 그 기도 들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 함께 기도하니까요, 분명 주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우리 손자분을 위해서 또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이 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곡 함께 합니다.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0: 여지없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1: 아멘.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5476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막내 시동생이 폐암 4기입니다. 먼저는 영혼 구원과 모든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친정 모친이신 황영순 90세, 영혼 구원과 거동이 힘들어서 딸인 저희 집에서 합가를 하게 됐는데요. 영과 육이 지치지 않고 지금처럼만이라도 모친과 새 오빠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영혼 구원과 함께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내 시동생 폐암 4기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상태하시죠. 치료하시고 얼음 만져주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아멘. 남은 세월 몇 개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늦기 전에 예수 알고 예수 만나 그 병을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0: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고 자신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1: 아멘.
0: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여 이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1: 아멘.
0: 답답하고 괴로울 때 주님밖에 붙잡을 데가 없사오니 병원이나 약국이나 의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1: 아멘.
0: 주의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많이 있게 하시고 그들이 합심하여 간구할 때마다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1: 아멘.
0: 홍해 같은 두려움도 갈라지게 하시고 광야의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요단강도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가정에 믿음의 경사가 믿음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고 간증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5476번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 막내 시동생님 치유하실 줄 믿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꼭 영혼 구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5476번님의 가정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368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8월에는 보험 영업이 잘 돼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짧지만 너무 현실적이고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십니다. 어디 가나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험이 필요한 것을 느끼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보험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피곤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일이 잘 되게 하셔서 물질 벌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물질로도 봉사하게 하시고 이웃도 도울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이 너무 어려워서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시고 말로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요즘에 많은 상품이 많은데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 만나서 아름답게 연결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그 발걸음 가는 곳마다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계약이 잘 되게 하시고 한 번 맺은 계약이 확장되게 하시고 입소문을 타서 많은 사람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귀한 영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687번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3687번님도 꼭 잘 먹이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3687번님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392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포항 죽장 정자교회는요, 작은 교회지만 아주 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건빵으로 노방전도를 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뜨겁게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질병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료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이건 뭐 기도 제목이 아니라 교회 자랑인데.
1: 그러게요.
0: 전도 메시지 같고 감사한 네.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전도방 전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압니다. 필요한 영혼 그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소문나게 하시고 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가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1: 아멘.
0: 교회는

0: 성령들마다 다 예수 만나게 하시고 다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다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기도할 때 엎드릴 때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것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축복의 장소로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장하시되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포항죽장 정자교회도 계속해서 저희에게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 또 좋은 소식을 보내주시는데요.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만큼 저희도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뜨겁게 또 따뜻하게 함께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은 대복제일교회 황사믹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의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이제 15년에 대장암 4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으로도 이제 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3번, 한 10시간씩 한 3번의 수술을 이렇게 한 거죠.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이 이제 3월에 끝났어요. 모든 말씀 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되는 거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됐죠. 정말 저에게는 가족보다 위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그 다음이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생활의 모든 거죠. 지금 현재에도 그냥 늘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듣든 안 듣든 늘 틀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말하기도 너무 벅차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24시간 정말 큰 힘을 얻으면서 극복하길 바라고 원하지요, 제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서 일원이 되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길 바라고 내가 또 봤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선교사로서 참여할 거를 다짐할게요.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 절기에도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웃에게 시원한 공간과 생수를 나눠주며 상생을 실천하는 교회들의 노력이 지역사회의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현지를 방문해 긴급 구호활동을 펼치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여름방학 사교육 일정 속에서도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 시간과 재능을 내어놓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여름 성경학교 현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세상을 떠난 아내를 대신해 두 어린아들을 홀로 돌보는 남편의 사연이 깊은 안타까움을 자아낸 가운데 사별의 고통을 신학적으로 조명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 절기에도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웃에게 시원한 공간과 생수를 나누며 상생을 실천하는 교회들의 노력이 지역사회의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고 있습니다. 오다일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전북 전주 효자동교회는 최근 교회 주차장 옆에 13제곱미터 넓이의 키즈 스테이션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무더위 쉼터로 개방했습니다. 효자동교회는 방학 전까지 인근 우전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4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 400개씩을 전달했습니다. 진영훈 담임 목사는 동네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30% 이상 비싸더라도 대형마트 대신 동네 편의점을 이용했으며 전도나 교회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조건 없는 환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1층 로비와 신길동 쉼터를 개방해 매일 100여 명의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에게 시원한 생수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은정 총무 목사는 폭염 속 쉼터가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라며 이동 노동자를 향한 교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광동교회 역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초록가게 에어컨을 지속 가동하고 냉장고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대로 봉사하며 어르신과 노동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회 무더위 쉼터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가까운 지역별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 봉사단이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현지를 방문해 긴급 구호활동을 펼치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지진 피해가 극심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주 등을 찾아 이재민 실사를 진행하고 5천만 원 규모의 구호키트와 어린이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김종명 사무총장은 현지 주민들이 무너진 집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가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베네수엘라 침례회 총회 및 현지 NGO와 협약을 맺고 구호사역을 현지 기독교 리더들에게 위임해 투명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남은 구호물품도 현지 봉사자들을 통해 지속해서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방학 사교육 일정 속에서도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 시간과 재능을 내어놓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여름 성경학교 현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풀향기교회는 교회 내 필리핀 공동체 아동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본당을 열대우림으로 꾸미고 영어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94세 김남춘 장로부터 중학생까지 전성도가 준비에 동참한 가운데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06명의 다음 세대가 참여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단법인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 청소년 학원 선교회도 열악한 환경에 65개 미자립교회와 지역아동센터를 도

0: 보려고 여름 성경 학교 물품 보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선교 회원들은 손 선풍기와 물총 등 현장 물품을 상자에 담아 포장하고 다음 세대가 성경 학교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세상을 떠난 아내를 대신해 두 어린아들을 홀로 돌보는 남편의 사연이 깊은 안타까움을 자아낸 가운데 사별의 고통을 신학적으로 조명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와 부산 옥토교회를 거쳐 현재 부산 석포교회에서 사역 중인 김성룡 목사는 지난 2021년 아내를 뇌종양으로 떠나보낸 뒤 겪은 깊은 상실의 과정을 담아 신간 사별 신학을 펴냈습니다. 김 목사는 슬픔을 억지로 참거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감추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울부짖고 아픔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치유와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자는 욥의 절규와 야곱의 탄식,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며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남겨진 성도에게 신앙의 유산을 깨우고 사명을 재발견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별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는 힘은 죽음 너머의 부활과 천국 소망을 붙드는 데서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추입니다. 하지만 무더위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울산 지역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에 이르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공기가 사뭇 달라지겠습니다. 내일은 경남 북서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주일에는 울산 곳곳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31도, 습도는 73%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아은이었습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2: 와! 여름이다!
3: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4: 으이치! 삽을 떼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5: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6: 주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7: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3: 여기는
8: 여기는
9: 여기는
10: 극동방송
11: 서머 스페셜입니다.
12: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3: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12: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3: 바로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14: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8: 신나는 찬양으로 생계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저희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1: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0: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1: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0: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1: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간식도 주고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떡이 같은 건가? 조금만? 근데 좀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0: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1: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0: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0: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새로 들어온 친구야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0: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3: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때마다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이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능에 있어서 다를 것이 없는 단일 상품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은 다양한 종류를 때마다 갱신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실상 따져보면 그 기능에 있어서 모두가 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벌어질 어떤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그때를 어렵게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아마 사람마다 하나 이상의 보험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형제도 아마 그런 보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큰 어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장이 되는 보험을 들고 있는 거죠.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때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실비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그 치료비를 상대방과 나의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그런 자동차 보험 등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길면 8, 90년이 되는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는데요. 인생 8, 90년이 지나고 이 땅의 인생이 끝난 이후에 펼쳐질 영혼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는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알 수가 없죠. 죽어봐야 아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80% 이상이 막연하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거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알 수 없는 미래를 두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죽음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심판받고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형제도 그리고 모든 사람도 그 심판에서 좋은 판결을 받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심판에서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 말씀에 이어지는 다음 말씀이 이래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의 심판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죽음 이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죠. 형제가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미래에 형제도 저도 천국에서 있게 될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0: 건강과 미래를 위한 보험은 들지만 죽음 이후에

삶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다시 교회에 나가기 원하시는 분,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간략한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 내 가족, 자녀,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분 역시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당신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한 들판에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땅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쓸모없는 땅이었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한쪽 귀퉁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잡초가 아니라 언젠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비옥한 농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땅의 주인과 마주친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굉장한 땅이네요. 그러자 주인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잡초만 보며 이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지만

당신은 이 땅의 가능성을 보았소. 당신이라면 이 잡초를 걷어내고 풍성한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고민하게 될 때가 참 많은데요. 어떤 길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1: 좁고 협잡하지만은 거기는 천국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해야, 그 고생의 길이죠. 그러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영광의 길이 될수 있죠.
0: 아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길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될때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또 여러 찬양들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승객 여러분은 모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걱정도 많고 근심도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3: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해결체예요. 그래서 너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라. 또 찬양하라.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2: 예, 벌써 찬양 여러 곡이 추천된 것 같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또 기도에 관련된 찬양, 찬송에 관련된 찬양들 저희가 꾸려서 함께 듣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 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호암 이병철 선생님께서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뜻의 붓글씨를 하나 써서 김재순 선생님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샘터라고 하는 월간 잡지를 하다가 무기한 휴관에 들어가서 교양지를 다시 발간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경영난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경매사에게 내놨습니다. 붓글씨, 호암 이병철 선생님이 쓴 붓글씨, 공수래 공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얼마에 낙찰이 된 거하니 1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naked, 알몸으로 왔다.

가 알몸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했는고 하니 욥은 온전하고 욥은 정직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인정하시는 욥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을 겪었느냐.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시련 시작이 나옵니다. 재산 전부가 없어지고 또 10남매를 뒀는데 그 10남매가 제일 큰 형네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파티를 하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그 집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망한 집은 내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와서 권면을 하는데 다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역경을 경험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격려가 아니라 욥을 못 살게 구는 세 친구들의 말, 그거는 받아낸길 수가 있지만은 자기 백년을 같이 살자고 약속한 부인이 와서 잿더미에 앉아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이 나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깨어진 기왓장을 가지고 지금 긁고 있는데 고름과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본 부인이 격려나 위로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집사람 욕하는 거는 내가 견딜 수가 없지요. 내 욕은 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지만은 애꿎은 마누라 욕하는 사람들은 팔푼이라. 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10남매 아들이 다 몰살했고 남은 거는 마누라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마누라도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배필을 준 것은 서로 돕고 백년을 해루 살라고 주셨어요. 시련이 시작했다. 어떻게 재산 전부가 날아가고 자녀 10남매가 몰살을 하는 장면. 그런데도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했죠. 믿음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늘나라로 옮겨갔다. 믿음. 믿음으로 요한은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기업을 받았고 믿음으로 사라는 늙어 단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아들을 잉태해서 이삭이라고 불렀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야곱을 축복했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고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죄악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 맏아들을 뺏기지 않았고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다 살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는 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 와서 성찬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귀담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진실한 믿음과 열성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여성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좋아하는 향기가 없습니다. 참 저희 목사들은 선교사 데이빌 리빙스턴을 엄청 존경하고 늘 설교의 예화를 씁니다. 1841년 데이빌 리빙스턴이 처음으로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무려 1000km를 걸어서 아프리카 내륙에 들어갔습니다. 이질에 걸리고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고 사자에게 팔도 물리고 그는 계속되는 아프리카의 전도를 위해서 1000km를 걸어갑니다. 아프리카 내륙 깊숙한 곳에 리빙스턴이 들어간 데는 외부인은 그때까지 한 사람도 거기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데이빌 리빙스턴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프리카를 갔을까? 목적은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리빙스턴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를 결코 죽지 않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사명 때문에 생명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아들도 바치고 딸도 바치고 사명 때문에. 오늘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욥의 신앙. 여러분과 제가 복받고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욥 신앙, 대단한 신앙이죠. 어떠한 환난,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는 시련을 받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욥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환난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누가? 시험을 참는 자, 시련과 환난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 환난 때 원망보다는 찬양을 하는 신앙. 욥은 우스 땅에 의인이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련과 그 속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킵니다. 환난과 근심, 까닭 없는 실망. 욥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난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도 위대하지만은 나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신앙도 대단하다고 봤어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은 포로가 됐지만은 얼마 안 가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 나라에 총리 대신이 세 사람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도 제일 으뜸가는 총리가 포로 다니엘이 된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내미 나라에 가서도 총리가 된다. 그 총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총리가. 내가 그걸 보면서 다니엘서를 좀 읽어봤어요.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신앙도

본받을 만한 신앙이고 욥의 신앙도 역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누가 욕을 하더라도,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누가 거짓 말을 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더라. 다른 사람은 다 비난을 해도 감당할 수가 있겠는데 자기 아내가 욥기 2장 8절에서 10절에 다 나오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왜 죽으면 그냥 죽으라고 그랬지? 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느냐?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비방은 참을 수가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으면 참 힘들더라. 바가지 안 긁는 마누라 데리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줄 알으세요?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우리 사람은 뭐 별로 비난을 안 해. 누구도 비난을 안 해요. 나한테도 안 해. 사실 아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땐 귀찮고 없으면 못 살아. 참 이상한 존재가 아내요. 잠언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어떤 사람이 좋은 아내냐? 좋은 말동무되는 아내, 좋은 동반자, 좋은 애인, 좋은 요리사, 좋은 세탁자, 좋은 친구, 좋은 격려해주는 아내.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여기 와서 통역을 찾고 있는데 나더러 통역해라고 그래서 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때 내가 우왕좌왕할 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이 없어. 우리 사람한테 내가 봤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나 같으면 한다고 그러더라. 왜? 이건 미국이 아니고 당신 나라인데. 그러한 훈련을 받았으면 기회가 오면 해야지 왜 뒤로 빠지려고 그러느냐? 그 아내 한마디에 하기로 결심했어. 잘했죠. 기회는 한 번.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남편,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아내들아, lady first. 남편들아가 아니라 아내들아, 남편에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는 남편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 조금 모자라도 사랑하세요. 조금 모자라도 달라는 거 주세요. 조금 모자라도 안아주세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아내를 보내주었다. 네테니오 호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세관에 근무했어. 근데 뭐 잘못해가지고 쫓겨났어. 네테니오 호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네테니오 호톤이 누군지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실망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잉크하고 펜을 갖다 놓으면서 이제 집필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소설을 쓰세요. 격려에, 아내의 격려에 마지못해서 펜을 들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 Scarlet Letter, 주홍글씨. 우리는 영어 문학 배울 때 그 소설을 다 읽고 북 리포트를 써내야 돼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요, 그게. 내가 읽어봐도 재미가 없어.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도 모든 영어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Scarlet Letter, 주홍글씨를 읽어봐야 돼요. 세계적인 명작을 내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진 아내를 두었기에 네테니오 호톤은 세계적으로 명작을 내 유명해졌습니다. 데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가 남편을 성공시키려면 다음
이를 삼가라고 경.

경고했습니다.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은 귀를 막아도 된다. 첫째, 잔소리를 삼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둘째, 직장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남편의 능력 이상의 일을 강요하지 말라. 네 번째, 승패를 거는 큰 모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참 아내들이 내가 많은 가정을 보고 또 상담도 해보면은 대부분 아내는 남편이 잘못한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가 잘못한다고. 친구의 비방에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 권면한다면서 그에게 계속 압박과 핀잔을 주는데 주력을 했어요. 진실한 친구는 형제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잠언 18장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의리 있는 친구를 가지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다 그러죠. 그 사람을 잘 모르거든 그 사람이 새기는 친구를 보라고 그랬어요. 명예나 돈이 있을 때 찾아오는 친구는 돈 떨어지면 떠납니다. 저를 미국 데려다가 공부시켜준 카라 파월스는 형님도 같고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사귄 친구는 권력 떨어지면 그 친구 떠납니다. 교인은 교회 친구를 사귀는 게 좋지요. 세상 친구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영국에 귀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음모에 가담을 한 것이 탄로가 되어서 피신했습니다. 그를 붙잡으려고 많은 관원들이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부인을 찾아갔어요. 부인, 남편 어디 숨었는지 부인은 아실 것이니 어서 말해보시오. 부인이, 예, 그렇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숨겼습니다. 고백으로 그 부인을 찰스 2세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영국의 왕 찰스 2세, 지금은 찰스 3세요. 엄하게 물었습니다. 그대 남편을 그대가 숨겼다고 하니 어디다 숨겼어? 만약 그대가 남편이 숨긴 곳을 말하면은 편안히 돌아갈 수가 있거니와 솔직히 고백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고문과 형벌을 받을 거다. 어서 숨은 곳을 말하시오. 왕이 달구치니까 부인은 왕이요. 그렇다면은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 남편은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왕이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그곳뿐입니다. 찰스 황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놓은 남편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아무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욥은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욥기 1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침해 소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 얘기를 들은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와, 대단한 신앙이다. 10남매의 자식이 죽었는데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나왔사오니 벌거숭이로 돌아간다. 시험이나 환란에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마귀의 시험. 이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사람의 시험. 이것은 자기의 욕심대로 미혹받는 시험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그랬어. 재물의 손상에 흔들리지 않는 욥의 신앙. 재물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 나 더러 봤어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작은 돈이 다른 사람 주머니 속에 있는 거금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돈은 비료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댔어요. 돈은 사용해야 돼. 돈 가지고 있으면 아무, 쓴 돈만 내 돈이지 안 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이해가 가요?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지 내가 안 쓴 거는 이건 누가 가져갈지도 몰라. 요셉이가 가져갈지 요한이가 가져갈지 에스리가 가져갈지 내 돈 아니야. 쓴 돈만 내 돈이야. 하나님 앞에 바친 돈만 천국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천국에 참 재산을 쌓아놓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재물이 신앙의 거침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돈, 돈, 돈에 미친 사람 봤어요. 마태복음에 이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보다 중요한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 재물이 영생의 장애물이는 될 수 없지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예수님이 나열해서 그거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아라.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재산을 택했어. 그 사람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떠났으면은 틀림없이 그는 지옥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의 곁을 떠났다 그러죠. 돈. 자녀 손실에도 흔들리지 않는 욥의 신앙이에요. 자녀는 사실 재물보다 귀하지요. 재산을 택해요. 자녀를 택해요. 물론 자녀들을 택해죠. 내 아들아. 네가 무엇을 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참 새벽밥을 해주면서 도시락을 두 개나 싸주면서 학교를 보내는 엄마, 자식이 대학에 붙고 봐야 되겠다는 어머니의 절대적인 신념 때문에 자기가 몸이 아파도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두 개를 싸주면서 자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래 가서 열심히 해라. 남자는 기계를 만들고 어머니는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어. 주의 아들을 저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예요. 욥 어찌 10남매가 귀하지 않겠어요? 어찌 눈물이 없겠어요?
해지

0: 중지 키웠던 그 애들이 장래 소망이고 자기가 의지해야 할 대들뻔데 다 갔어. 아들을 바친 한나 같은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병고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생각했지. 나의 신앙을 위한 병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구약을 읽다가 나만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을 봤어요. 문둥병이 걸렸어. 자기 나라에서 문둥병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 포로로 잡혀온 하녀가 하나 있었어. 남한 장군 집에. 그 소녀가 저 우리 선지자한테 가면 저거 병 낫겠다고 자기 주모 주인 아줌마한테 얘기를 했어. 주인 아줌마가 얘가 그러는데 그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도 고친다니까 한번 가봐라. 임금님이 소개장을 써줬어. 그걸 들고 이스라엘 임금을 만나러 가는데 이스라엘 임금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느냐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가 임금들을 그 무엇으로 걱정하십니까? 저한테 보내세요. 남한 장군이 선지자 대문 앞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못 들어오게 어디 부정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나 못 들어오게 그 대신에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랬어. 남한 장군이 화가 잔뜩 나.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지 왜 너희 흙탕물 나는 요단강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참모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임 장군님 참모 잘 둬야 돼. 아이 속는심 잡고 이 사람 그냥 가려고 그랬어. 말굽비를 돌려서 요단강에 간 거야. 장군이 그래 이번에 담궈봐서 안 되면 넌 죽는다 그랬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 들어갔다 나오고 문득병이 그대로 있는 거야.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고 맞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야. 이 마지막에 안 남은 너 임금도 죽이고 선지자도 죽인다. 내려가서 한참 있다 올라오니까 살이 애기 살같이 문득병이 딱 날아갔어. 야, 나는 그걸 보면서 요비 섬기는 하나님 문둥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구나. 모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3장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네 말이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네. 그러니까 돌에 부닥쳐서 거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 하루에 세 끈이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가져가시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54국에 0091번, 지역번호 052

254-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수련회 철이죠. 어제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딸이 지금 2박 3일 교회 수련회를 떠나 있는 상태인데요. 저도 부모라서 딸이 이 더운 날 거기서 잘 먹고 있을지 잘 또 잘지 궁금한데요. 무엇보다도 딸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저도 지나고 보면요. 학생 때는 친구, 공부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 원동력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 깨달음을 우리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갖게 된다면 더욱 소중하죠. 저는 요즘 자연스럽게 저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매년 이 뜨거운 여름에 찬양축제인 나라사랑축제 준비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아이들을 볼 때 참 대단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요. 아이들이 내가 왜 찬양을 하는지, 내가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외치고 있는지 그것까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기쁘게 오늘도 새끼라를 통해서 찬양하시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내가 매일 기쁘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목소리로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8845번님께서 나라사랑축제 기대하고 기대됩니다 하고 서천에서 남편과 일하면서 듣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자, 매년 이 극동방송이 이 8.15 광복절 맞이해서 나라사랑축제를 항상 개최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역을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이었거든요. 인천 상륙작전 기념으로 했는데 올해는 이제 전남 여수하고 전북 익산에서 이 나라사랑축제 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이죠.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리고 그 다음 날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은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항상 이제 이 전도방송이잖아요. 우리 새끼라가. 또 극동방송 오직 예수 외치면서 영혼구원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70년간을 뛰어왔는데 이 나라사랑축제도 여러분께서 전도 대상자들하고 같이 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막 동요도 부르고 다양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작년 인천 나라사랑축제 때 창원에서 올라오셨다가 이 공연을 보고 예수님 믿고 다시 교회로 갔던 그 영혼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전도 대상자들 모시고 오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여러분께서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고 현장에서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경기권에서도 이번에 많이 내려가시는데 자 전라남도 지역에서 여수 13일에 여수 진남체육관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전화를 주셔야 돼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여수에 있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몇 명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14일 금요일 자 전북 익산 지역번호 063-854-911번 네, 063-854-0911 이쪽으로 여러분께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수 밤바다도 보시고 네, 전북 익산 네, 또 옆에 보면 군산도

있고 전주도 있고 휴가를 맞아서 휴가철을 맞아서 이렇게 또 이쪽으로 나라사랑 축제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전도 대상자랑 함께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수에 이번에 이제 이순신 장군 또 익산에서 4.4 만세 운동해가지고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이렇게 외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노래로 풀어주는 그런 나라사랑 축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 합창단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슬땀을 흘리면서 아이들이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지금 많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13일 여수 진남체육관 061-650-3800 그리고 14일 금요일 익산실내체육관 063-854-0911번으로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이 전도축제, 천국잔치에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우리 귀여운 목소리로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도 샵 1069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의정부에서 0688번님 듣고 계시고 광양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송 잘 듣고 계신다고 2483번님 멋진 바닷가의 사진까지 찍어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 고생 많아요. 화이팅 하고 9003번님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찬양 죄에서 자유를 엠프렌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 어떤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릴까요?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앤 프렌즈. 죄에서 자유를 예수님 찬양 나 자유 얻었네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찬양을 못 듣고 못 부르겠네요. 막 어깨가 들썩들썩 그쵸? 아마 운전하시는 분도 막 들썩들썩 박수치고 싶지만 참으면서 시원하게 지금 아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청곡 주실 분 사연 주실 분 극동방송 어플로 들어오시면 무료 메시지 회원 가입하셔서 들어올 수 있고 50번의 유료 문자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 자 이 여름 자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힘들고 지칠 것 같은데 힘찬 찬양으로 이겨낼 것 같습니다. 1487번인 동탄 셀 예배 드리고 오셨다고요. 자 1732번님이 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네요. 우리 보면은 여름 수련회라고 하고요. 여름 성경학교라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름 찬양학교가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예요. 성경학교.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에 여름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뭐 보면 모세 얘기도 있고 다윗 얘기도 있고 요셉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 얘기가 있어야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한 나의 사랑하는 책.

자, 우리 대전의 5976번 우리 권사님이시죠? 우리 주바라기 권사님 건강하십니까? 오늘 생신 진심으로 우리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도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 건강하십시오. 여전도회 찬양대회에서 이 곡으로 1등을 하셨네요. 우리 8329번님 돈으로도 못 가요.

노아의 천국은 마치 찬양 나눴습니다.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쇠깨라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자, 경주도 덥습니다. 그치 뭐 다 덥죠? 지금 남대문 출첵 8236번님 여수에서 예 구역 예배 드리고 우리 9572번님 메시지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나라사랑축제 우리 어린이 합창단 말씀드렸는데 그거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극동방송이 전국에 13개가 있는데 극동방송마다 다 어린이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합창단 13개 다 모이니까 한 700명 정도 되는데 700명의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뜨거운 여름에 지금 구슬땀을 흘리면서 천국잔치 예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3일 여수 예 진남체육관 7시 30분에 있고요. 또 금요일 14일 예, 저녁 7시 30분에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올해는 전라도에서 있습니다. 전라남도 북도에서 있어요. 여수에 있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여러분 신청

신청하실 분 061-650-3800 이쪽으로 미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산에 있는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 예, 854-0911 이쪽으로 여러분께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새끼라를 통해서 아니면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갔는데 아 교회 간 얘기 계약한 얘기를 내가 말씀을 못 드렸다 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드디어 교회 갔습니다. 이거 한번 알려주십시오. 제가 방학을 끝냈어요. 이렇게 꼭 좀 알려주시고 자, 이 여름 예전에 내가 수련회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갔는데 지금은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채 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 하는 분 계시면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분 신앙의 방학생이라고 하는데 방학이라고 한번 문자 한번 주십시오. 선물도 드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샵 1069 문자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다. 하나님과 잠깐 멀어져 있다. 방학 무교. 네, 지금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들고 갈게요. 조화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정자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송 함께 나눴습니다. 차가 엄청 막히지만요. 찬양 들으면서 즐겁게 가신다고 9335번님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수원 41도 덥지만 새끼라 들으면서 시원하게 퇴근합니다. 6718번님도 오셨어요. 너무 덥고 지치는데 신나는 찬양에 힘이 납니다.

우리나라 귀한 보배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찬양단 정말 잘합니다 하고 어플로 8235번님 듣고 계시면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자, 3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본인이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지금 듣고 있다. 아, 찔린다 하시는 분 방학, 무교, 방학이 많겠죠? 샵 10

0: 언니가. 그래가지고 언니 전화번호하고 성함을 지금 문자로 막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데 일단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언니가 전화를 받을 수 있을지. 신호가 갑니다. 언니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아,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신호는 갑니다. 우리 언니 박명숙. 박명.
1: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0: 자, 일반 전화로 가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겠죠. 한 번만 더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5623. 자, 우리 언니에게 동생의 요청으로 지금 전화합니다. 신호는 가는데,
1: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0: 우리 전화를 안 받네요, 언니. 아,
1: 아유,
0: 동생이신가요? 동생분이죠? 전화를 안 받네요. 다음에는 한번 얘기해놓고 생방송 중에 한 문자 한번 주세요.
1: 그럴게요.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자, 방학이라고 지금 문자를 준 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방학인가요? 본인이 방학이겠죠?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 8633번님, 갑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저 새깨라 김인수 PD입니다. 운전 중 아니시죠?
2: 네.
0: 운전 중 아니에요?
2: 아니에요, 집이에요.
0: 집이에요? 혼자
2: 네.
0: 있습니까? 혼자?
2: 따라하고 있어요.
0: 딸하고 있어요?
2: 네.
0: 본인이 방학 맞습니까?
2: 네.
0: 몇년 방학이에요?
2: 2년 정도 됐어요.
0: 2년 정도?
2: 예.
0: 딸은요? 딸도 방학입니까?
2: 딸은 잘 다녀요.
0: 딸은 잘 다녀요?
2: 예.
0: 저하고 첫 번째 통화인가요?
2: 네.
0: 그쵸?
2: 네, 처음이에요.
0: 처음이에요. 왠지 목소리를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느 지역이세요?
2: 남양주시에요.
0: 남양주.
2: 예, 경기도 남양주시.
0: 남양주. 아까 2년 방학? 1년 방학이요?
2: 2년이요.
0: 2년 방학, 예.
2: 예.
0: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2: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어요.
0: 10년 넘었어요?
2: 네.
0: 10년 넘었는데 잘 듣고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는 2년 정도 방학을 했군요. 오늘
2: 네네.
0: 이렇게 용기 내서 방학이라고 문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 네.
0: 아마 2년 정도 들으셨으면 이 새끼라도 계속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시간대.
2: 새끼를 들었어요.
0: 그쵸?
2: 제가 그때 방송을 하루 종일
0: 하루 종일
2: 틀어놨거든요.
0: 드러나요?
2: 네.
0: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8633번님 마음 문 여시고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네요. 방학이라고 오늘 처음 보내셨나요?
2: 네.
0: 자,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선물.
2: 네.
0: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원하는 선물?
2: 커피요.
0: 커피. 아,
2: 네.
0: 알겠습니다. 요즘 더운 날이어서 그런지 커피 선택하는 분들이 참 많네요. 자, 우리
2: 네.
0: 8633번님, 어떤 이유로 2년 동안 지금 방학을 맡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 네.
0: 다시
2: 제가
0: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2: 네.
0: 이번 주부터 원래 다녔던 교회를 가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남양주의 교회를 소개시켜드려도 좋고,
2: 네.
0: 이번 주부터 다시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도
2: 감사합니다.
0: 계속 듣고.
2: 네.
0: 어떻게 교회 가게 되면 혼자 가시나요? 예?
2: 저 남편하고 딸하고요.
0: 남편하고 딸하고는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2: 네.
0: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남편하고 딸하고 남편 딸도 계속 엄마와 아내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
2: 네.
0: 꼭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2: 네.
0: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2: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2: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자, 우리 8633번이 이번 주부터 꼭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혹시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이 있을까요?
1: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0: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 네.
0: 이 찬양을 왜 좋아하세요? 어떤 이유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 제가 옛날에 기도원 갔었는데.
0: 예.
1: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거기 사이다 목사님이 주의 음성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사에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0: 예, 예. 오늘 이 전화 연결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 보내면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방금 막 끊어졌거든요. 자, 제가 한번
1: 전화가 왔는데
0: 아유, 받았다가 끊어지네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대전에 계신
2: 통화 중이어서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
0: 서로 전화하고 있군요. 서로
2: 소리 후
0: 3373번인 제가 전화할게요. 제가 제가 지금 극동 방송에서 전화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전화할게요.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다가 찬양 끝날 때쯤에 전화가 딱 됐는데.

0: 네. 자, 우리 3373번님.
1: 고객님, 전.
0: 아, 전화가 안 되네요. 자, 잠깐만요. 한번. 여보세요?
1: 여보세요? 네, 피디님.
0: 예.
1: 안녕하세요.
0: 3373번님 맞죠?
1: 네네.
0: 아유, 제가 지금 이제 막,
1: 아,
0: 이제 안
1: 전화가
0: 되겠다 했는데 또
1: 돼가지고.
0: 전화를 주셨구나. 서로
1: 아,
0: 지금 전화를 하고
1: 제가,
0: 있었어요.
1: 예, 라디오를 같이 켜놨더니.
0: 예.
1: 그래서,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아니, 제가 사연 보고,
1: 아, 예.
0: 이게 보니까 작년에, 9월 정도에,
1: 예.
0: 지금 우리 전화 받고 계신 분이 김동해님 맞죠?
1: 네네네.
0: 김동해님이 그때 노난현님을 전도 요청했었어요.
1: 네네네.
0: 요양병원 그 동료.
1: 예.
0: 지금 이 문자에 지금 내용이 바로 노난영님 얘기인가요?
1: 아, 그게 아니고요.
0: 예.
1: 우리 병원에 그냥 계신 어르신인데,
0: 예.
1: 예, 많이 안 좋으셔서,
0: 예.
1: 자기 형수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오셔서,
0: 예.
1: 며칠 전에 이제 병상 세례를 받으셨어요.
0: 예.
1: 근데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계속
0: 아.
1: 제가 라디오를 틀어주거든요.
0: 예.
1: 틀어줬더니 지금 라디오를 틀어주면은
0: 예.
1: 눈을 번쩍 뜨고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네요. 그래서 많이 아파서 그냥 뭐 좋은 찬양 있으면 한번 노래만 나오면은 말씀할 때보다도
0: 네네.
1: 노래가 나오면은 눈을 번쩍 뜨고 듣고 계셔요.
0: 그랬군요. 저는 혹시
1: 예.
0: 김동현님이 그때 전도 요청했던 노난영님인 줄 알고, 노난영님은 지금 어떠신가요?
1: 교회 어디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예, 제가 다니는 데 아니고,
0: 예.
1: 또, 다른 데 가까운데, 또, 친구분이 다니는데 같이 다니나 봐요.
0: 그러면 방송 끝나고 한번 노난영님께 한번 전화 한번 드려야겠네요.
1: 아, 그러세요.
0: 네. 같이 대전에
1: 그래서,
0: 계신 분 아니신가요?
1: 예, 대전했는데, 이제 여기 있다가,
0: 같은 직장은
1: 예,
0: 아니에요?
1: 같이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 요양원으로
0: 그렇구나.
1: 옮겨갔어요. 예.
0: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병상 세례 받으신 분은 원래
1: 예.
0: 예수님 안 믿다가 최근에 세례
1: 예.
0: 받고
1: 최근에, 예, 이제
0: 그렇구나. 지금.
1: 형수님이 다니시고
0: 네네.
1: 또 제수 씨가 다니시고 이제
0: 예.
1: 자녀들이 다니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안
0: 그렇군요.
1: 믿었다가 이제
0: 거의
1: 집안에서 형수가 모시고 오셔갖고
0: 임종 전에 지금 이 극동 방송을 듣고 있으면서 제 목소리가 나오면 눈이 번쩍 뜨신다고.
1: 지금 들리시죠?
0: 그래, 지금
1: 라디오를
0: 듣고
1: 우리가
0: 계시겠네요.
1: 여기 이제
0: 예.
1: 머리맡에다 이렇게 틀어놨거든요.
0: 아.
1: 우리 직원들이 교회
0: 네네.
1: 다니시는 우리 팀장님 교회를 또 신실하신 분이신 줄 알아서
0: 예.
1: 팀장님 오셔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0: 그렇군요.
1: 이렇게 틀어놓고
0: 어머님이신가요? 아버님이신가요? 남성분이세요? 여성분?
1: 예, 할아버지세요.
0: 할아버지.
1: 네네.
0: 자,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 며칠 전에 병상 세례 받으셨다고
1: 네네네.
0: 하는데 지금 듣고 계실 거
1: 지금,
0: 아니에요?
1: 예, 지금
0: 그쵸?
1: 눈 뜨고 듣고
0: 아, 눈
1: 계셔요.
0: 뜨고 듣고 계세요.
1: 예.
0: 예수님, 예, 믿기로 결심하신 거 너무 잘하셨고요.
1: 예,
0: 우리
1: 맞아요.
0: 아버님,
1: 아시는 것 같아요.
0: 제가 지금 아버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버님
1: 네네네.
0: 들으시라고.
1: 제가 라디오 바짝
0: 예.
1: 들려드릴게요. 네, 기회 내드릴게요.
0: 예, 아버님,
1: 네.
0: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정말 믿은 거 정말 잘하셨어요.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보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 또 들어주시고 기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3373번님의 요청으로 제가 이렇게 마지막 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 보내주면서, 아, 눈물 흘리세요?
1: 눈물 결승하시는
0: 아이고,
1: 것
0: 그렇구나. 우리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네. 우리 천국에서 봐요. 저 높은 곳에서 봐요.

요양병원에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찬양으로 제 목소리로 눈이 번쩍번쩍 하신다고요. 또 이 같이 서로 나누면서 눈물 글썽글썽 눈물 흘리셨다고 했는데, 그래요 아버님, 우리 저 천국 저 높은 곳에서 만나자고요. 여러분 복된 주말, 덥다고 또 예배 방학하면 안 됩니다.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월요일에 뵙자고요.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안녕.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잘 몰라도 괜찮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줘. 예수님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 그래서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계셨고 지금도 늘 함께하고 싶어 하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있어. 친구와 싸우거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모두 죄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어. 혹시 너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니?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보자. 한 줄씩 내 기도를 따라해줘.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합니다. 가을날의 열매를 위해 여름날의 뜨거운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내 삶에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를 위해서 여러 도전과 역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젠가 땅끝에서 주님 뵙는 날 가득 안고 올려드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생각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쌀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자, 우리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과한 30세의 청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와 신하들이 보기에는 그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지금 당장에 맡겨도 좋을 만큼 탁월할 뿐 아니라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임금은 요셉을 대한 후에 그가 받은 감동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네가 하나님 하니까 일단 그 신이 있다 치면 어쨌든 너는 그 신에게 홀라당 지금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세 가지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겁니다. 첫째는 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다. 그래서 방금 전에 하나님과 같이 있다 나온 것 같다. 이런 의미가 있다 했죠. 이게 영적인 특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확 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너는 대안을 가지고 있구나. 해법을 가진 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정말로 성실하게 부딪혀서 대안을 찾아내는 자. 이게 요셉의 기능적인 특성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일들을 실행할 때 어떤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아무리 풍요가 내게 덮칠지라도 너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날이 너의 유일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땅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제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네 번째 옷은 그냥 어쩌다 보니 횡재한 것이 아닙니다. 불같은 연단 속에서 순종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졌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고, 지난 금요일 날 길들여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함께 나누기도 했지요. 세상에 길든 자는 땅의 삶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길든 자는 위의 부름에 이끌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이끄는 세속의 중력, 아래로 이끄는 힘과 저기 위에 하늘의 부름, 곧 위로 우리를 끌어당기고자 하는 성령의 거룩한 부름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참 뭐랄까요, 역설적인 존재다. 땅의 세속의 중력을 받고 있으나 하늘의 끌림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 네 번째 옷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실 일을 위해 곧 말씀 성취를 위해 그에게 입혀주신 것이라 하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네 번째 옷을 입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 특정한 인격자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진행되었다 하는 겁니다.

요인,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계시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가지고 계시는 힘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 쟁취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다. 이게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그 꿈, 곧 계시는 그 세계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지혜가 실제로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허무한가를 다 드러냈습니다. 내가 박사요, 내가 뭐요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자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 계시의 내용 자체가 자기들에게 있는 나일강과 그 다음 나일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온다. 이거 자기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는데 어떻게 흉년이 오냐 이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전제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곧 애굽이 가지고 있는 불변의 전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파악할 수도 또 통제할 수도 없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고 계시는 우리에게 말하죠. 그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종말입니다. 그 결과 그 계시로 인해서 지금까지 바로는 자기가 말하는 자입니다. 말하면 법이 되는 자인데 바로는 듣는 자가 돼버리고 그 죄수였던 청년이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가 말한 것이 법이 됩니다.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가지고 있는 절대 권능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그 계시를 품은 자의 성실한 삶입니다. 곧 요셉의 관점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허락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응답했습니다. 종살이 10년 잘했습니다. 옥살이 3년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쳐 지나갔던 모든 일들을 허투루 흘러보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 속에서 수용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 대안을 만들어냅니다. 순발력이죠. 지혜죠. 여러분, 이게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님을 여러분 알죠? 먼저는 계시가 없어도 불가능합니다. 계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둘째, 계시를 주셔도 계시를 흘려보내는 자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2대 불가능. 첫째, 계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둘째, 계시를 주셔도 계시를 흘려보내는 자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걸 다 통과해낸 거죠. 알기만 하고 내 성경 그거 알지. 그런데 그 성경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수동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적극적인 헌신과 충성으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매듭을 지어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그를 보내신 모든 현장에 순응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이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도 읽었던 성경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살펴보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공직자 요셉, 하나님이 계시로 들어주시고 그 계시에 따라서 함께 붙들고 자기도 성실함으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누가 보인다 하는 겁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당대에 보내주셔서 천하를 살리도록 세우신 일꾼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를 영원토록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아니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요셉이라는 인물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꼭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요셉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자다 하는 거지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에 충만한 총리라는 겁니다. 요셉의 별명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거는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한 성취, 궁극적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회상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선포하지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해주셨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부어주셨다.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주님은 자기의 사명 선포를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단어로 시작을 했죠. 곧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점에서 예수님을 본을 봤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사람을 품어내는 넓은 가슴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왜죠? 그가 제일 낮은 데서부터 지금 제일 높은 데까지 다 거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원리가 그대로 거기에 대입되고 있죠. 요셉이 그 공직자가 되어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은 애굽은 이제부터 노예의 비천함, 노예의 그 슬픔과 눈물을 아는 자가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일꾼을 얻은 것입니다. 죄수들의 억울함, 그 다음에 왕의 죄수들, 특히 전문가였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의 그 실패의 쓰라린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고뇌, 술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의 모든 계층을 다 품고 안아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얻은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되셨으나 죄를 이겨내신 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보좌는 권능의 보좌이기도 하고 권세의 힘의 보좌이기도 한데 성경은 결코 그게 아니라 그 보좌의 가장 큰 특성은 은혜의 특성이라, 은혜의 보좌라고. 그의 통치의 가장 큰 형태가 뭐냐? 은혜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자들도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총리로서 애굽에 베푸는 요셉의 모든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완전한 절정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세 번째 렌즈로 보면 이겁니다. 끝까지 소명에만 집중하는 인격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요셉은 공적 부름을 위해 받은 자신의 권세와 힘을 사적 유익을 위해서 남용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제일 먼저 곧장 시작하는 일이 뭡니까? 46절에 보면 그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그런데 그 구석구석 방방고우를 다니며 요셉은 확인했다는 사실을, 답이 이미 있는데 일하면 됩니다라고. 그래서 지도자들 불러들여가지고 설명하면 될 건데 자기가 다 가서 확인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풍년의 기간에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비로소 지난 세월의 아픔과 그 상처와 트라우마,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잊었다라는, 므낫세를 낳으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에게 지나간 그 세월의 모든 아픔, 그것들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덧입혀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때까지도 그의 마음속에 아픔의 기억, 그 일들의 상처가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시오, 현재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요셉은 힘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직 풍년의 기간이니까 뭐도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이제 마이바흐 타고 고향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옆에 똑같은 차 한 열 대 쫙 해가지고 막 온 동네 쫙 가가 동네 앞에 쫙 대놓고, 아버지, 내 왔습니다. 요셉입니다. 하고, 형님들 한 불러 모아 보이소. 이러면서 내가 거기서 뭔가 자기 한풀이를 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게 저는 총리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리고 애굽이 그에게 부여해준 힘을 그는 그렇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한맺힌 기억들, 힘이 있는데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씻어내지 않았는가? 51절을 다시 집중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것은 잊어버리라고 하셨다.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흘려보내버려라. 그 나쁜 기억을 끌어올려서 무언가 네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세상에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흘려보내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요셉은 순종했다라고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이 네 번째 옷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 속에서 그 상처보다 더 깊은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도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전히 51절에 보면 요셉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그 13년 동안에 가장 절박하고 고통스러웠던, 지금 당장이라도 처리해야 할 것 같은 그 모든 상처들에 대해서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이 사람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전히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노예일 때도 그랬고요. 죄수일 때도 그랬는데 총리가 돼서도 이 사람은 삶의 원칙이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대체로 보면 가난할 때는 이럴 때가 이러기 쉽습니다. 낮은 지위에 있을 때는, 여러분 좀 내가 눌리는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린 이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뭔가를 좀 얻고 주머니 두둑해지고 힘 좀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러는 사람 드뭅니다. 원칙이 바뀝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근데 요셉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주목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지위와 힘을, 그가 가진 그 모든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하를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게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날 밤의 일화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뽑아들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열두 군단이나 되는 하늘의 천사들을 당장에 여기로 소집해 낼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리밖에 안 보이더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두 군단이면 한 군단이 로마의 편제에 있어서는 4천명에서 6천명, 대체로 한 5천명 정도 됩니다. 열두 군단이면 얼마예요? 6만 명 정도 되나요? 그죠? 그 정도 되는 하늘의 천군 군대를 지금 당장에 집합하면 바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은 뭐가 되느냐? 아버지의 계시, 아버지의 뜻이 어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여전히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아, 그렇게 당신은 그럴만해요. 그게 당연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인격, 이게 바로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들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가장 현저한 특성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요셉과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중요한 특성을 저는 세 가지 구절로 이렇게 요약하는데, 이거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제 삶의 모토 중에 핵심이라고 그랬죠. 제 삶의 모토 네 개 다 갖다 끼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는 높은 이상, 하나님과 항상 통할 것이며 모든 사람을 품어내는 넓은 가슴, 세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깊은 영성. 저는 저 자신을 위해 항상 이것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 모두는 세상에 대하여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라고 했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직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주신 권세, 능력, 말씀을 수행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다 이해했습니다. 하나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Just like Jesus. 딱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무려 13년 동안 요셉을 종살이 10년 속에 그 모진 고난의 용광로 속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나중에는 마지막 더 뜨거운 불길 속에서 그를 예리하게 연단해내시며 옥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서 그를 빚고 다듬어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 같은 인격으로 그를 다듬어 나가신 것입니다. 요셉은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반대죠.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를 조각하십니다. 빚어가시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걸 참 정말로 재미있게 묘사하셨는데요. 제가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신다. 저절로 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에 조금 은혜 받았다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조금 나고 막 그랬다고, 그러면 그게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옹이를 만들어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맺혀서 거기에서 가지가 삐져나오면 내 삶에 없던 일들이 생기고 안 하던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삶이 그 말씀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점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의 모든 한 주간의 시간들, 모든 순간들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기회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연 요셉은 그랬을까요? 여러분, 10년의 종살이를 하면서 아, 이 시간은 참 귀해. 나중에 내가 총리 옷을 입으려고 주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10년을 보냈을까요? 아니요. 까막눈의 세월로 보냈습니다. 왜 내가 이 억울한, 왜 이 눈물을,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이 트라우마를 겪어야 되는지 모르면서 1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옷을 입고 보니까 그게 복이었구나. 그게 복이었구나. 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나중에 옥살이에서 3년 정말 수치스러운 죄목으로 그 옥에 갇혀서 겪었던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이 모든 것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 네 번째 옷을 입히시기 위해 그곳에서 애굽의 모든 전문가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야, 놀라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인가. 네 번째 옷을 입고 나니까 비로소 아, 그게 선물이었구나 하는 거지. 그때는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가슴을 치면서, 그때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면서 그 기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기간에 요셉이 순응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소용없어.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순응하기를 그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납득이 안 돼. 납득시켜 주지 않으면 안 가. 아,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못 갑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꼭 내 눈에 빛으로 보여야 다가오시는 분이 아닌데,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이미 그분이 계신 것이고, 내 시력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면
합력해서 선을

0: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 아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해석되지 않는 것 하나도 없어도 다만 나는 내 하나님을 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 그렇다면 오늘 이 종살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면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여기에서 내가 순응하며 종살이 가장 멋진 종이 되어야 되겠다. 옥살이 가장 근사하게 보내야 되겠다. 똑같은 고난 겪으면서 이게 뭐고, 이게 믿으면 복받는다 카드, 이게 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에이 못해 먹겠네 이런 말들로 점철하며 지나가는 것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도 괴로워요, 눈물 나요, 힘들어요, 그러나 근사하게 멋지게 나중에 내가 네 번째 옷을 입었을 때 오늘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삶의 고저 굴곡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미 없이 허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 순간순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찬송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불렀던 것처럼 주님이 계시면 나도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좀 못된 말 쓰기에 쇠가 빠지게 고생하시고 받은 은혜 다 퍼부어주고 오십시오. 그래서 탈탈 털려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잠시도 견디지 못할 갈급한 마음으로 다시 와서 우리 여기서 예배드립시다. 오늘보다 더 예수님 닮은 내일, 이 목표로 6일을 살면 다음 주일이 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복되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해되지 않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동구 전하 2동에 위치한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34국에 7111번, 지역번호 052-234-7111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 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귀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비인후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왼쪽 귀 안에 혹이 있는데요. 너무 많은 소리를 너무 크게 자극적으로 들으면 그게 귀 안에 있는 혹에 자극이 돼서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을 들었습니다. 결국 너무 크고 많은 소리를 듣지 말고 좀 귀를 쉬어주라고 하는데, 아니 뭐 라디오 방송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빼놓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도 꼭 필요한 소리만 듣고 귀를 좀 아끼며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온종일 우리는 수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삽니다. 하루 종일 소리와 때려와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뉴스를 살펴보면 또 세상 얘기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온갖 소식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 얘기, 안타까운 사고 소식,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각종 사건 사고 소식들로 요란합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복잡한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인데요. 그래서 더욱더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시끄럽고 복잡한 소리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 가장 중요한 소리, 복음의 소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 찬양의 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피아오십의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송가로 같이 걸어가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요즘은 재밌는 것들을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참 많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소리에 우리가 둘러싸여 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 중에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공허함을 채우고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그리고 찬양의 소리, 복음의 소리뿐이지요. 요즘 서머 스페셜로 은혜로운 찬양 많이 들려드리고 있는데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또 찬양의 소리 속에서 한 번 더 주님 경배하는 그런 복된 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계속 이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세 곡의 찬양을 이어드렸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안산시립 합창단의 합창 찬송이었고요. 이어서 I woul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한오의 영어 찬송가 보내드렸고 어노인팅의 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렇게 세 곡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였습니다. 9375번님 제가 너무도 무너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 신청합니다. 부디 이 찬양이 누군가에게도 이름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 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같이 걸어가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극동방송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와! 여름이다!
1: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0: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1: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방송되는 설교 말씀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7: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배우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기역 연구의 권위자이며 21세기 최고의 여성 심리학자로 꼽히는 로프터스 박사님은 인간의 기억 자체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그리고 기억은 인간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해서 인간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연구를 하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변화하고 왜곡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에 흥미로웠던 추억을 몇 가지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박사님이 직접 옮겨 적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한 기억 속에 가짜 기억을 넣습니다. 쇼핑몰에 불이 났다라는 문장을 그 사람들이 말한 기억 속에 집어넣지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읽어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그 피실험자들의 상당수가 쇼핑몰의 화제를 자신의 추억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피실험자는 이렇게까지도 말한답니다. 그때 쇼핑몰에서 불이 나가지고 내 가족들을 다 잃고 다시는 가족들을 못 본 줄 알았다면서 큰일 날 뻔했다면서 이렇게 자신의 기억이 아닌 것을 자신의 기억인 것처럼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박사님은 끊임없이 주장하죠. 인간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신광야에 이르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합니다.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뭘 먹었다고 말합니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나가자고 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들은 딴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를 말하고 있고 우리는 안 나오려 했는데 너희가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온 회중이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든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앞에 말했던 여한은 심리학자의 연구이고 그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좀 바꿔 말해볼까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기억이 맞아, 내 주장이 맞아, 내 계획대로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은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앞에 말했듯이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원죄와 잡음죄가 있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기억이 정확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기억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요. 나는 한계가 있고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생각은, 내 주장은 항상 내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나는 못됐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단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고 세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압니다. 세례요한이 엘리야인 줄 압니다.
구약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

말한 그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세례요한에게 비춰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니까라고 말했을 때 세례요한은 뭐란 말입니까? 나는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는 그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충분했거든요. 세례요한은요. 예수님한테 세례까지 줬잖아요. 그 400년간의 공백을 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며 외치며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그가 나는 아니다라는 것. 내 역할은 예수님께서 올 그 길을 미리 예비해 놓는 그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뚜렷이 나타내는 것. 내 기억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 계획대로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지만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 계획대로 여러분이 계획 세워놓고 생각하고 뭔가 그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평생 뭐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의 캐리어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뭐 판단력도 있기 때문에 전혀 터무니없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내가 있는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나와의 생각이 부딪히거나 맞지 않을 때는 뭐가 맞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조건 맞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런 하나님을 나의 틀릴 수도 있는 생각과 기억에 당겨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이런 우리를 인정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 기억을 믿지 마십시오. 나를 믿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가 아닌, 좀 잘한 내가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채우고 변화시켜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십니다. 2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나오고요. 4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자, 이 만나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8절 후반절에도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라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원망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네. 그럴까요, 여러분? 야, 원망에도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네. 원망해서 들어주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자, 학생들이 시험을 칩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시험 문제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은 있지요.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A라는 학생이 시험 쳐서 그 문제를 맞춰요. B라는 학생은 그 문제를 틀려요. 그러면 A라는 학생은 그 문제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의 정답을 알게 돼요. 그죠? B라는 학생은 이 문제를 틀리지만 이 문제의 정답을 알게 됩니까? 모릅니까? 알게 되죠. 문제풀이를 해주거든요. 오답노트도 만들고. 자, 여기서 야, 원망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네. 그럼 우리도 빨리 기도 응답받으려면 원망해보자. 이래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원망에서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부분 나와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 하반절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말했고요.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치는 겁니다. 시험의 답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인도하시고

0: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답입니다. 실력을 키워야죠. 처음에는 몰라서 문제 틀려가지고 손바닥 맞았다면은 왜 틀렸는가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는 원망이란 방법이 아니라 순종이란 방법으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보며, 마추라기를 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먹어야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요. 광야 생활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요. 옷이 헤지지 않았습니다. 목마르지 않았고요. 고기와 만나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늘 원망하면서, 그래도 먹을 거 다 먹었잖아. 그래도 뭐 광야 생활 잘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수준이 아주 낮죠. 자, 꼭 저랬으면 됐을까? 그래, 나는 뭐 하나님 마음 듣고 난 내 원하는 거 다 얻어냈어. 이런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화음을 맞추면서 찬양하며 함께 기뻐한 적도 있었어. 때로는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혼난 적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 적도 있었어.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윤택하고 풍성한 거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아, 하나님 원망해서 응답해줬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기쁨으로 봅니다.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원망해서 아이고 원망 소리 듣기 싫다 그냥 만나주자 매출하게 주자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너희들 굶기지 않아. 너희들 죽이지 않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애굽의 바로가 섬기던 그런 신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열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 애굽의 거짓 신들을 다 산산조각 내고 바로의 손을 항복하게 만들고 너희들을 400년 동안의 굴레를 끊고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인도해낸 전능한 너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증명시켜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살아가며 가나안을 입성하고 가나안을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자녀도 아버지 닮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아버지와 함께 발을 맞추고 아버지의 복을,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잘난 아들, 괜찮은 자녀,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어쨌건 나는 내 원하는 것만 얻으면 돼라는 그러한 아주 수준 낮은 단계가 아닌, 그래, 이제껏 그랬는데 내 때문에 하나님 좀 웃으면 좋겠다. 하나님 어디 가서 옥동사람에게 어느 어느 집사 자랑하면서 하, 그 집사 때문에 내가 요즘 너무 행복해 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내 이름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영적인 욕심을 여러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변화와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부인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 그 하나님의 보조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영적인 수고를 감당해낼 때 어느샌가 여러분이 훅 자라 있을 것입니다. 어느샌가 여러분에게 창고에 복이 채워져 있겠습니다. 어느샌가 여러분의 삶이 빛나고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5-191번, 052-265-0191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K

오늘 입추입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 말이지요. 그래도 지금은 덥지만 언젠가 입추를 지나서 가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비록 한 달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고 해도 말이지요.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기쁨을 지금도 맛볼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좀 더울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입춘 대길이 아니라 입춘 예수 그리스도네요.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피아워 10이었고요. 강서정의 그날에 우리 알게 되리 함께 하셨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대면할 때, 그때 그날에 우리는 알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날처럼 우리가 완전히 대면하지는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천국의 기쁨을 오늘도 우리는 매일같이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쁨 놓치지 않고 그 기쁨 빼앗기지 않고 이 무더운 날에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쁜 하루, 감사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신지, 또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교회의 자랑, 소개 함께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유은성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조준모의 찬양이었고요. 소프라노 신델라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방금 이어서 들으신 찬양이었습니다.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작은 이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실은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작은 손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크신 손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크신 손은 찬양이 터져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작은 이들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놀라운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두 손 들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토록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작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럴수록 주를 향한 애틋한 사모함은 점점 더 더해만 갑니다. 이제 주 향한 사랑은 천지가 없어진다 해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침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녁 감사를 받으시고 작은 탄식마저도 들으셔서 기어코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정말이지 찬양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뜨거운 낮 12시가 아닌 주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신 정오 12시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역대상 22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주의 손을 질끈 붙잡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오직 주님으로 됩니다. 진실로 주님이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찬양으로 은혜로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성가 찬양 두 곡 준비했습니다. 안산 시립합창단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리고 예찬 남성중창단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예, 예찬 남성 중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하나는 연주 찬양, 그리고 하나는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먼저 소마 트리오의 연주로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마라나타 싱어즈의 영어 찬양으로 Shine, Jesus, Shine, 비추소서로 번안돼 있죠. 두곡 준비했습니다.

Shine, Jesus Shine, 비추소서, 마라나타 싱어지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준비한 찬양은 찬미 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준비했어요. 제가 처음 이 제목을 들었을 때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인가 생각을 했는데요. 가사를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정말 주님의 그 바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는 소망을 담고 있는 찬양이더라고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품은 뜻, 주의 뜻처럼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자라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말처럼 환란은 잠시뿐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란을 모래알 하나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누릴 영원은 모래 언덕과도 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의 문제 때문에 주님과 함께할 영원을 놓칠 때가 참 많은데요. 인생의 길이는 잠시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이 시간 찬양 나눌 때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우리가 받는 환란은 영원이라는 모래 언덕에 비교할 때 모래알 하나보다도 작다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출발했는데요. 지금도 힘든 시기 겪고 있는 모든 애청자분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다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 믿으면서 저도 오늘 풍성한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시간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함께 나누고픈 기도 제목들, 또 생각나는 이야기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7816번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9826번님, 늘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방곡곡 다양한 곳에서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가족들과 다양한 찬양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메리 제인의 주 예수 대문 밖에 이어서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예수가 거느리시니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잠시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페프스의 영어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신청 찬양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5223번님께서 주님 생각하면서 집안일 하며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봅니다. 자나깨나 주님의 크나큰 은혜와 함께 극동방송 함께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은 나중에 받을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찬양 한 시간 나눴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슬픔이 기쁨이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들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복된 주말 되시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제일성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날은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되는 사람이다. 한나의 신앙생활을 감안해 바라보면 외형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외면적인 형식적인 방법은 한나의 기도는 부르짖어 눈물 뿌려 오래 기도하는 외면적인 형식의

방법을 갖고 있고 한나의 기도의 내용, 내면적인 내용은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무나 눈물 뿌려 오래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분인나가 그렇게 화를 돋구는데도 사람에게 그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와중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선택과 집중력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한나의 내면적인 기도의 내용, 이 기도의 내용조차도 얼마나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면 이분은 될 수밖에 없다. 이분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이 한나의 외면적인 기도의 방법의 모습이 내면적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러니 되지. 그 첫 번째가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하나님 저는 너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마중물입니다. 옛날에 너무 지하수가 깊게 있을 때는 펌프질을 할 때 그냥 펌프질 하면 물이 안 나옵니다. 꼭 마중물을 넣어야 그 물이 지하 깊숙이 있는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것처럼 감사는 복이 가능할 수 있게끔 우리 모두에게 그 원천되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마중물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망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면 우리 많이 원망해야죠. 그런데 원망은 곧 사망이더라고요. 모세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나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나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을 멈추지 못하다가 사망해서 사망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복을 부르는 신호요, 시그널이요, 복이 가능케 되어지는 원동력이요, 감사는 복이 나에게 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5천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돈도 부족하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방앗간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는 돈도 없고 떡방앗간도 없고 재력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사, 축사가 뭔지 아십니까? 땡스기빙.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이 5천명을 어떻게 먹여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미리 난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왜 우리가 먼저 감사를 해야 되냐면 내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미리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뻐합니다라고 그렇게 한나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형통해요, 불통해요? 아직 내가 거머쥐지 못한, 아직 내가 누리지 못한, 내가 아직 맞닥뜨리지 못한 불통이죠. 저의 불통은 반드시 간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이 불통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높고 위대한 시인과 인정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아직 거머쥐지 못한 것,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마치 보는 자처럼, 잡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한나는 감사부터 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누구 때문에 못 살겠네. 어떤 상황 때문에 죽겠네.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에 적응하지 못

못하겠네. 아니요. 그거 다 변명입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변명. 너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신앙생활 못하는 거야. 그거 사탄 마귀의 눈속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안 돼도 나는 감사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연고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 한나의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절. 사무엘상 2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한나가 고백합니다. 주밖에 없사오니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나는 자녀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내 재력이 아니라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밖에 없사오니. 결혼식이 왜 성스러운 예식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서약하는 자리입니다. 당신만을 바라보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당신만, only 당신만 제안을 두는 거죠. 우리도 이미 하나님과 서약하였고 하나님과 포리링 러브한 것을 이미 우리는 약정하였고 약정하였습니다. 어느 예식 때? 세례 예식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 때문에 나의 인생이 분명해졌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 늦게 눈을 감으면 내가 식사를 하는 이유, 오직 주님의 영광,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될 사람이에요? 안 될 사람이에요? 될 사람이에요.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밖에 없사오니. 세 번째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사무엘상 2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말을 하는데 그 교만한 말 가운데는 나는 저렇게 안 할 텐데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말들이 다 들어가 있죠.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는 주먹으로, 아니요 발로, 아니요 입으로 짓는 죄가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입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왜 한나가 나는 교만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즉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점수 매기거나 목사 틀렸네 잘하네 저 장로 이상하네 저 권사 저거 잘못됐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냐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죄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짓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일합니까? 어떻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죄인과 결탁하여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능력의 하나님, 가장 깨끗한 거룩한 성결의 하나님은 의인을 도와줍니다. 죄인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한단과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정결해야 돼, 성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특별히 입술로 지는 모든 죄에서 나는 자유해야 돼. 나는 교만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내 미래가 밝아집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결단과 다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나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무서워 보제에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왜 안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사람도 환난이 인내가, 인내가 연단이, 연단이 복으로 받을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자신에게 왜 임하지 아니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내 죄의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시작해요. 그래서 한나가 얘기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청산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장 5절 사무엘상 2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갑자기 일곱 명을 낳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적과 기적이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분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게요. 왜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살지?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기도해도 배가 없던데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던데 기도하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던데 왜 기도를 안 하냐면 기도의 능력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한나는 고백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일곱 명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라면 목사님 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왜 자꾸 기도를 강조합니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가 내 품을 떠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내 품으로 돌아올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눈물의 계곡에서 그 눈물의 양을 하나님이 증양하시고 눈물의 양이 충족되는 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차이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기도 하나 안 하나 차이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몇 년간은 그래요. 자, 보세요. 0.01도 틀어졌어요. 처음에는 차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0.01, 이것이 1년이 출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0.01도 틀어졌을 뿐입니다. 출발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출발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능력도 권능도 절대 차이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다 보면 그 0.01도 틀어진 그것이 나중에는 30도가 틀어지고 50도가 틀어지고 나중에는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의 삶이 180도 현저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제가 세상에 나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핀잔을 주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니 뭐 사모님이 그렇게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철회를 하고 한 번 두 번 철회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교회를 다섯 개 개척하고 그렇게 목회 일에 전념하시는데 제 성국이 제 왜 저래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죄송하죠. 목회자의 자녀로서 올바른 모습만 보여줬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죄송하죠. 부모님에게 큰 불효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게요. 권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짧고 긴 것은 나중에 재어봅시다. 커서 성국이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지내지만 커서 성국이는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봅시다.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이 아이는 커서 목회자가 되리라. 나중에 권사님 우리 15년 뒤에 20년 뒤에 다시 우리 성국이를 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얘기 나눠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11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취임하는 그날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당시에 사모님에게 들으셨던 말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알면 됐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권사님. 기도는 돌아온다니까.
안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지고 허공에다 대고 외

지친 것 같고 무릎으로 괜히 무릎 꿇는 것 같지만 기도는 반드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내가 기도하면 일곱 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일곱은 정말 일곱 명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인 거예요. 완전한 숫자.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느냐? 안 믿어져.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안 믿어져. 하나님에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 마이너스 50억이 700억을 벌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오늘 특정 인물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마이너스 50억. 지금이 뭐냐? 지금 꼭 꿈이 곧 이루어질 듯 보여진다고 저에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700억을 모아서 그 700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위해서 모으고 있는데 곧 때가 올 거래.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왜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50억을 700억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니야 다를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찌질하게, 없게, 가난하게?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존귀한 자들로,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로, 그의 명성과 권위와 그 이름이 하도 높아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권능과 흥망성쇠, 생사화복, 희노애라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자가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임신 못하는 자를 일곱 명의 자녀를 줄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숫자, 일곱 명.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연거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고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하게 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영지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신은 필요 없다. 내가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람은 뭐든지 가능하다. 이것이 이단적인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웅덩이를 만들면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질질 짜지 아니해도 우리는 충분히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신이 없는 삶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가 사탄 마귀의 소리인데 하나는 고백합니다. 사람이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잘 되는 거나 형통하는 거나 성공하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죽이시고 내가 형통하고 불통하고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청년이 자격증이 놀라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원래 잘 안 놀라니까. 어느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청년이 자격증을 38개 가지고 있어요. 한식 요리사 중장비 뭐 반도체 무슨 전기 뭐 일렉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이 자리도 한 20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어요. 와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삶에 그렇게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미래가 열려지느냐, 행복하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자기 자신이 만족하고 자족이 일어나느냐, 정말로 그 사람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인생의 성공은 자격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스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예스 되는 거고, 하나님이 노 하면,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한 하루아침에 50억, 100억 날아가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불통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요. 나의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수요를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요하게도 하는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자는 자기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해야 내 인생 잘,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내일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야. 예배 여유 있을 때만 하는 거고, 헌금 아, 내가 잘 살면 하는 거. 봉사 충성 아, 그거는 내 일이 먼저 잘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고 풀어진다면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해야죠. 그런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된다고 전도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솔로몬이 빠른 경주자라고 그 결승점에 선착하는 것이래요? 아니래요? 빠른 경주자라고 결승점에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전쟁에 승리할 만한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명철자와 지혜자라고 해서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죠.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수평, 내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으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과의 관계는 매우 껄끄럽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려워하고 거꾸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잘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어. 여러분들, 왜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냐면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사무엘상 2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땅에 있는 모든 기둥들, 주요한 것, 메이저 같은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라. 우리 다영이 다혜가 실례합니다만 제가 잠깐 냉장고 문 좀 열어도 되겠습니까? 허락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실례하지만 제가 지금 헤어 드라이기가 필요한데 지금 드라이기를 잠깐 5분 내서 3분 정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허락 안 받습니다. 실례하지만 같이 여기서 밥상몰에서 겸산해서 밥을 한번 먹어도 되겠습니까? 허락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면 내가 누구니까? 아빠, 아버지니까. 허락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과 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누구 것? 내 것. 하나님 것은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 하다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겠지요? 제가 장기간 금식을 한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모든 쾌락과 환락과 육체의 모든 소욕을 빼버리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고 이 목회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장기간 금식한 적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내 것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유지가 되려면 그렇게 하루에 15시간씩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장기간 그렇게 금식하면서 보식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죄가 보여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음란물, 거짓말, 미움, 시기,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다 보여요. 사람들의 몸이 아픈 부분이 보입니다. 흑백 처리되어서 보여요. 저분은 이쪽 심장 쪽이 흑백 처리되어 보이고 저는 생명인 줄 알았어요. 한동안 눈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있을 때 아픈 부분의 사람을 보면 그 부분이 흑백 처리되어서 보여요.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은사가 제 것이 된 적이 있어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부귀영화, 능력, 이 세상의 모든 것 흥망성쇠 생사와 뭐 희노애락의 주관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세요.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목사랑 장로랑 권사랑 척척 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0: 풀려요? 매여요?
1: 매여.
2: 하나가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과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동방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부귀, 영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연고로 하나님의 소유가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 믿지 말고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결승점에 먼저 골이 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전쟁에 승리할 만한 실력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 안 된다의 결정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승리냐 실패냐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사느냐 죽느냐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3: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산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9125번, 지역번호 052-244-9125, 울산제일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신회과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095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0: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히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히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 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0: 떨어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10가지 교만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신과 권력에서 오는 교만, 부에서 오는 교만, 사람의 존경을 받는 데서 오는 교만, 높은 평판에서 오는 교만, 학식이 높은 데서 오는 교만, 거만한 성격에서 오는 교만, 이룬 성경에서 오는 교만, 이룬 성공에서 오는 교만, 뛰어난 능력에서 오는 교만, 자의식 과잉에서 오는 교만, 지식에서 오는 교만. 교만은 주님을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더 조심해야 되는 죄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지 않도록 매일 겸손을 마음에 묻고 생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편 31편 23절 말씀이에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온 은혜를 이 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스테판 맥휘터가 부른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에 스튜디오 세션스 트랙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금요일 밤,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려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길 잃은 양 같았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이 밤, 이 저녁에

잠잠히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도 십자가 찬양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오버플로우의 찬양, 그리고 힐송 워십의 At the Cross. 함께 하시죠.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힐송의 At the Cross 그리고 오버플로우의 찬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나 들으셨습니다. 금요일 밤, 금요일 저녁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극동방송 앱을 다운받으시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무료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수 있고요.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풍성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앱을 통해서 많이 청취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1: 홀리 임팩트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 십자가를 묵상하며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끝곡은 주리의 십자가 그 바람이 들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2000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1: 어쩌면 주인님이 맨소울을 다시 차지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맨소울이 임마누엘 왕자에게서 돌아섰고 왕자가 맨소울을 떠났습니다. 맨소울은 왕자에게 돌아와 달라는 편지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아무 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큰 역병까지 돌아서 성 주민들뿐 아니라 군주와 장군과 장로들까지도 감염이 됐습니다. 주인님의 신하인 저희들만이 힘을 잃지 않고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맨소울이 큰 죄를 지은 데다 역병으로 날로 쇠약해지고 있으니 주인님이 지금 맨소울을 치시면 그대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 맨소울을 탈환하고자 하신다면 저희에게 전가를 주십시오. 맨소울을 주인님께 돌려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생각이 좋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주인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주인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0: 전령 세속 씨는 편지를 들고 지옥문 언덕에 도착해 논문을 두드렸다. 논문의 수문장 케르베로스가 문을 열어주었다. 케르베로스는 디아블루스에게 편지를 전달하며 말했다.
2: 주인님, 맨소울에 있는 우리의 충직한 친구들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0: 구덩이 곳곳에서 바알세불, 루시퍼, 아폴론을 비롯해 여러 악당들이 맨소울에서 온 소식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큰 소리로 편지를 읽고 온 구덩이에 들리도록 내용을 전달하자 죽은 자의 종을 울리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종이 울리자 디아블루스의 수하들은 맨소울이 곧 자신들의 차지가 될 거라며 기뻐했다. 종의 추가 울리며 노래가 흘러나왔다. 맨소울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맨소울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라. 이 무시무시한 의식을 행하고 나서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0: 그래서 디아블로스가 세속 씨가 가져온 편지에 대한 답장을 적어 맨소울에 있는 부하들에게 보냈다.
1: 맨소울에 거하고 있는 높고 능한 디아블로스의 부하들, 나의 후손들이여. 맨소울의 위대한 왕, 나 디아블로스는 그대들이 맨소울에 행하려는 많은 용맹한 계획과 음모와 계책이 성공하기를 바라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제자들이여, 그대들이 세속시 편에 보낸 편지를 기쁘게 받았소. 편지를 받고 종을 울려 얼마나 기쁜 소식이 당도했는지 알렸소. 우리의 영광과 복귀를 구하던 충신들이 아직 맨소울에 남아있다는 소식에 매우 기뻤소. 또한 맨소울이 처참한 상태며 왕자의 신기를 건드려 왕자가 떠났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기뻐했소. 그들이 병들었다는 소식도 그대들의 변함없는 건강과 힘과 능력만큼이나 기쁘오. 소름끼치게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만일 우리가 맨소울을 다시 장악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오. 그대들의 계획이 속히 실행되도록 우리는 술수와 속임수와 악한 계략을 아끼지 않을 것이오. 우리가 다시 맨소울을 기습 공격해 장악할 테니 안심하시오. 그대들의 모든 원수를 칼로 죽이고 그대들을 맨소울의 군주와 장군으로 삼을 것이오. 우리가 다시 쫓겨날까 두려워할 필요 없소.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욱 강하게 공격하고 더욱 확실하게 장악할 것이오. 또한 우리가 두 번 맨소울을 점령하면 맨소울은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임마누엘 왕자의 법이오. 그러니 충성스런 나의 부하들이여, 맨소울의 약점을 캐내기 위해 더욱 힘써 주시오. 그 약점이 더욱 악화되도록 노력해 주시오. 맨소울 탈환을 위해 그대들이 택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오. 맨소울을 문란하고 허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도록 꾀어낼 것인지, 의심과 절망으로 몰아넣을 것인지, 교만과 자만의 화력으로 그들을 날려버릴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오, 용맹한 나의 충신들이여. 우리가 외부에서 맨소울을 급습할 때 내부에서 가장 흉포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오.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며 떠는 맨소울의 원수, 그대들의 위대한 디아블로스의 바람이니 그대들의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라오. 구덩이의 모든 복이 그대들에게 있기를 바라오. 디아블로스가 모든 암흑의 왕자들의 동의에 따라 구덩이 입구에서 작성해 세속시 편에 맨소울에 남아있는 부하들에게 보내노라. 세속시는 이 편지를 들고 맨소울에 도착하자마자 디아블로스의 부하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악행시의 집으로 직행했다. 무사히 돌아온 전령을 보고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세속시에게 디아블로스와 루시퍼경, 바알세불경 등 구덩이에 있는 동료들의 안부를 물었다. 그 말에 세속시가 대답했다.
2: 잘 지내십니다. 지금 계시는 곳에서 그래도 그만하면 잘 지내고 계십니다.
0: 디아블로스가 보낸 편지를 읽은 그의 부하들은 용기를 얻고 맨소울 점령 음모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동의한 부분은 맨소울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철저히 숨기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맨소울을 파멸시키고 무너뜨릴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자 의견과 생각이 달랐다. 김한 씨가 일어나 말했다.
3: 깊은 구덩이에 계신 높은 분들이 세 가지를 제안하셨소. 맨소울을 허영에 빠뜨리고 문란하게 만들어 파멸시키는 것. 의심과 절망으로 몰아넣어 무너뜨리는 것. 아니면 교만과 자만의 융단 폭격을 퍼부어 파괴하는 것. 교만으로 맨소울을 유혹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오. 그들을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든다면 그 역시도 도움이 될 것이오. 하지만 난 그들을

얼만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오. 그러면 왕자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의심하게 될 테고 그로 인해 크게 낙심하고 용기를 잃을 것이오. 이 계획이 잘만 실행된다면 왕자에게 청원서도 더 이상 보내지 않게 될 것이오. 그러면 더 이상 간절히 도움을 청하지도 않을 테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이 없으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눈물로 심은 구원의 씨앗, 전파 선교사. 자녀를 향한 영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위로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울며 밤을 지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걸 그는 직접 겪었던 겁니다. 지금 우는 밤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밤도 지나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 주의 마지막 밤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존 레딕의 God Turn It Around 전해드렸습니다. 다윗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변하여라는 히브리어 하파크는 그냥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힌다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상황이 살짝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위아래가 통째로 바뀌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리가 춤추는 자리로 뒤집히는 그런 게 아닌가. 우리 힘으로는 이런 반전을 못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도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노래로 이렇게 골라봤는데, 지금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일이 있어도 그분 손에 들리면 통째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붙들고 우리 이번 주한 주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오영원의 매미, 김도연의 여름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Matt Redman의 Call to Worship, Chris Tomlin의 Everlasting God, Tommy Walker의 The Lord's Pray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858번님께서 저는 요즘 학교에서 수업할 때 살아있음을 느껴요. 육아와 경력 단절의 시간을 지나 다시 일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볼륨을 크게 틀고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찬양 들으시면서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하셨나 싶네요. 7856번님께서는 샬롬 존 와일즈의 Worthy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찬양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그리운 예루살렘, Gifted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Overflow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어떤 분의 글을 소개하셨습니다. 7살쯤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네 오빠 하나만 낳자고 했어. 근데 엄마가 너까지 낳자고 졸랐지. 그러니까 너는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엄마의 장난이었지만 어린 나에겐 충격이었다. 그래서 아빠에게 가서 다시 물었다. 아빠, 진짜 나 낳지 말자고 했었어? 그러자 아빠는 웃으며 말했다. 아, 그게 넌 줄 몰랐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빠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확 풀렸다. 네, 귀여운 이야기죠? 목사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전한 후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미 그 사랑이 예전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진정으로 가슴으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확 풀리면서 하나님이 날 주목하고 계시고 확실한 나의 아바 아버지라는 사실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게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행위나 논리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선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실감나는 것도 어떤 문서나 증거나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마음에 와닿고 믿어지는 은혜, 느껴지고 체험되는 그런 은혜가 이 밤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잘하시네. 이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논리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선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실감나는 것도 어떤 뭐 문서, 증거, 설득, 행정 절차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논리나 계산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정말 희한하게 마음에 와닿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기간인데요. 신청 찬양도 접수받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밤에 같이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Thank you, God. Do it, Lord,
1: right now. 길을 만드시고 새해를 향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마커스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으로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돈 모엔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히즈윌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깊어가는 밤입니다. 고요한 중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또 깊은 주님과의 교제 나누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강수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찬송가 밴드의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들려드렸습니다. 그래도 여름 시즌에 이제 여름 휴가철의 시즌의 이야기들로 주로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무더위가 아휴 너무 대단하죠. 뭐 정말 40도가 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그 에어컨 아래 있다가 뭐 뜨겁다가 이래서 좀 개원치 않는 감기나 질병에 좀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자, 모두들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강준의 달빛 카페는 토요일 주일, 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그리고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새벽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순서는 국내 CCM 찬양들로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오랜만에 또 들어오신 분들, 또 달빛 가스펠 처음 오신 분들 모두 모두 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많은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 받으시잖아요. 그 노래들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또 들어보고 감상하고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나무에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러빔의 선하신 A Song for Him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나무에님의 목소리도 그렇고 이제 러빔의 목소리도 그렇고 차분하면서도 잔잔하게 이 늦은 밤과 정말 잘 어울리는 두 아티스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 팀은 건반을 또 기반으로 하고 또 나무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타도 굉장히 잘 치세요. 그래서 어쿠스틱한 사운드에 정말 잘 어울리는 목소리이시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달빛가슴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그 한국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애만 허락하신 그 CCM의 그 뭐랄까요? 정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국 CCM보다는 좀 장르적인 다양성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곡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좀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곡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많이 애창하고 또 사랑하는 한국의 찬양곡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뭔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가사들을 또 선율들을 많이 또 선호하고 또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곡들을 정말 한국의 작곡자들이 잘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 땅에 참 귀한 아티스트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강성은이 부릅니다. 너의 집으로 가자.

강성은의 너희 집으로 가자. 사케오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니네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는 말씀으로 너무 익숙하고 친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완전 환영이죠, 그렇죠?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한켠으로는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너희 집으로 가자 그랬을 때 그냥 우리가 뭐 아유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뭐 이런 걱정보다도 사람들의 시선 있잖아요. 저런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근데 그게 저는 제 개인으로 이렇게 돌아봐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저도 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좋은 집 많은데 왜 저길 가셔? 뭐 이러실 법한 그런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좀 살면서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은혜가 큰 거죠. 그걸 다 알고 계신 주님이 그래 나 니네 집으로 갈 거야. 그래도 갈 거야.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들을 거야. 라고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에서 유일하고 가장 큰 사랑이죠. 삭개오와만 함께 하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주님 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에 대해서는 관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죠. 조금 더 여유를 두지 않고 분명하게 입장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다 사탄이거나 사탄의 하수인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유부단한 태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죠. 너는 함께 모으는 자냐, 아니면 흩어지게 하는 자냐. 너의 인생은 너의 삶의 여러 모습은 어디에 서 있느냐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한용재 목사님의 청중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서하얀의 예수가. 이렇게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은 조금 무서운 말씀이기도 했죠. 그러나, 분명히 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마주 봐야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뭐 가끔 이야기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린 조금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것은 너무 확실하지만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그리스도를 읽어내고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전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꼬임에 빠져서 마치 우리가 그렇던 사탄이 주장하거나 속이는 것에 동의하거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걸 놔두실 리 없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단호하게 들렸다면 그거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또 우리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를 좀 다시 돌아봤습니다. 어정쩡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선언하고 사역자로 산다고 하지만 어정쩡하게 지내는 건 아닌지 싶어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키스플랜의 사랑을 퍼뜨리자. 역시 발랄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사연을 많이 못 읽어드렸어요. 그쵸? 보니까 사연이 좀 많이 와 있더라고요. 이제 늘 올려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는 한데, 그래도, 그래서 오랜만에 또 사연을 좀 방출해보도록, 잘 배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드리기 전에 저희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죠. 문자 사연으로 남겨주시는 방법을 전 주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샵 1069번입니다. 샵 1069,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보내시면 바로 그걸 이제 방송을 해드리는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사연을 또 잘잘 모아서 토요일, 주일, 이틀의 방송 가운데 사연을 잘 모아서 다시 오는 토요일 날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사연은 이제 신청곡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국내 CCM곡은 신청곡 바로 틀어드릴 수 있지만 예배곡은 주일 순서에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이야기들 또 신청곡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8411님, 아유, 이분도 저희 또, 네, 가끔 또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오프닝 10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신청곡 펠로시 밴드의 컴플리트 신청하셨는데, 이야, 저희가 근데 국내 CCM 곡을 주로 하는데, 이 펠로시 밴드의 컴플릿이라는 찬양을 국내 예배팀이 정말 많이 불렀어요. 네. 근데 이제 펠로시 밴드의 이 앨범을 찾아보니까 2016년 앨범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곡으로 들려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정말 오랜만에 특별히 원곡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곡을 좀 이렇게, 이 원곡으로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해놨거든요. 기다리고 계시고요. 네. 뭐 이렇게 들려줄 건데 장황하게 얘기를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 9199님, 샬롬,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름다운 노래, 복된 노래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488님, 6488님, 그동안에 3번의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영혼을 지켜 보호해 주실 주님만 바라보며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당한 사건 앞에 더 좋은 일을 주실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전시를 못 하시게 된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좀 황당하다.

늘 건강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7월 26일 공안시 58분에 8510님, 목사님 한 주간 평안하시고 휴가 계획 있으시면 잘 다녀오세요. 네, 휴가 뭐 계획이라기보다도 저희 가정은 그냥 뭐 내일 모레 갈까 뭐 그러면 좀 이렇게 하루 이렇게 어딜 다녀오거나 그런 분위기여서 네, 아직은 안 다녀왔습니다. 곧 다녀올 것 같습니다. 8월 1일 공한시 00 공한시 38초에 구하라 구구님께서 샬롬 곡조가 있는 기도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저희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네. 0720님, 처음 사연 올리는 셋 아들 둔 엄마입니다. 8월 1일 5일 휴가 다녀오셨군요. 청취가 쉽지 않았지만 찬양 드리다 은혜롭네요. 자주 청취하지 못해도 너그러운 마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6428님께서 8월 1일 또 보내주셨어요. 저희 왕 애청자시거든요. 여기는 집앞 LA. 네. 전시회를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정기전 작품이 출품 제한으로 되어 속이 쓰리지만 이것 또한 새로운 작품의 도약이라고 생각하며 위로하며 네 있습니다. 네, 6428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0778님 한밤중에 잘 듣고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성경 읽고 있어요. 3주 전부터 간호조무사 병원 실습 시작했는데 육체 노동 감정 노동 8시간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금방 잠들어 버려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서 속상하고 그럽니다. 체력을 주소서 주님. 네. 6428님 또 보내주셨어요. 8월 2일 날. 모든 것이 다 은혜밖에 적당했던 독특한 은혜가 있었던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번 주 LA에서 뉴욕을 2박 3일로 찍고 온 황당한 미션이 있었네요. 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간의 사연들을 좀 이렇게 모아 모아서 읽어드리다 보니까 좀긴 시간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번호가 8411님께서 신청하셨어요. Parish Band의 Complete 하셨는데. 이 찬양, 요 Parish Band 버전으로 영어 원래 원곡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온전케 되리.

패러시 밴드의 Complete, Amazing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온전케 되리. 네, 다 아시는 찬양이죠. 많이 익숙한 찬양이고, 이렇게 예배 찬양 실황 느낌이 아니라 온전한 오롯이 밴드 한 밴드 팀의 그 구성으로 좀 뭐랄까요? 좀꽉 찬? 이게 막 화려하게 꽉찬 것보다도 굉장히 담백하게 꽉찬 사운드로 이 찬양을 들으니까 또 굉장히 좋네요. 강준영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곡의 찬양을 좀 남겨놓고 있어요. 어떠셨어요? 한 시간 동안? 저는 곡을 선곡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상하면서 방송하거든요. 제 앞에, 제 탁자 앞에 이렇게 누군가가 같이 앉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듯이 방송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우리의 묵상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하나님하고의 묵상 말이죠. 제가 하나님하고의 묵상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 하나님을 묵상, 말씀 묵상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책상 앞에, 식탁 앞에 함께 앉으셔서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마음속의 생각과 이미지를 그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로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 주님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늦은 밤왜 깨어 계신지 또 무엇을 하면서 깨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는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이 찬양 들으면서 오늘 달빛 가스펠 창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짙어가는 초록과 뜨거운 햇살이 어우러져 한여름의 정점을 지나는 8월의 두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이 가장 단단해지고 단맛을 내는 때가 바로 이렇게 태양이 강렬

과하게 내리쬐는 한여름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햇볕을 온전히 받아내야만 가을의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단함과 시련의 계절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된 순간들도 결국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네,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또 토요일 새벽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을 원망치 않음은 그 햇살 아래 알곡이 익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을 두려워하는 그 바람 속에서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이라는 무더운 시간 속에서도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네, 기도 신앙시 여름 태양 아래서였습니다. 네, 날마다 신앙의 열매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4장. 모세가 답하되,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 손에 준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다시 그분이 너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명하시고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니 그것이 갑자기 뱀이 되었으며 모세가 그 앞에서 몸을 사렸다.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손을 내밀어 그것의 꼬리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심에 그가 자기의 손을 내밀어 낚아채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또 여호와께서 이는 그들로 그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셨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시금 너는 내 손을 품에 집어넣으라 말씀하시매 그가 자기의 손을 자기의 품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니 그의 손이 라병에 걸려 눈같이 되었다. 다시 그분이 이제 너는 내 손을 품에 집어넣으라 하고 말씀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자기의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니 그것이 본래의 살갗으로 돌아왔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그 첫 표징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더라도 그 다음 표징에는 귀 기울일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징도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면 너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내어 마른 땅에 부으라. 그리하면 내가 나일강에서 떠낸 그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빕니다. 주님, 나는 결코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며 전에도 그러했거니와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무딥니다 라고 아뢰였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냐? 보는 눈이나 못 보는 눈을 지정하였느냐? 과연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너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말할 것을 내게 지시할 것이다. 다시금 모세가 주님 비옵나니 부디 보낼 만한 적임자를

앞전에 섰어 라고 아뢰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 레위족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달변임을 내가 안다. 보라, 그가 너를 맞으려 나오고 있으니 너를 볼 때에 그가 즐거워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담아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고 그의 입과 함께 있어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너희에게 지시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백성에게 내 대신 말할 것이니 이로써 그는 너에게 입같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이것으로 표징을 행하라. 이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동족에게 돌아가 아직껏 그들이 살아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오니 부디 나를 허락하십시오 라고 말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대는 평안히 가라 하고 답하였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내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니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모세가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취하였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애굽에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붙여준 모든 이적들을 유념하고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친히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요 나의 맏아들이니 이제 내가 너에게 너는 내 아들을 내보내어 그로 하여금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를 내보내기를 거부하니 보라 내가 내 아들 내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가 가는 도중 머무는 곳에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심에 십보라가 돌칼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고 그것을 모세의 발에 대며 그대는 나의 피 남편이다 라고 말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서 물러서셨다. 이때 그녀가 피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할례를 인함이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광야로 나아가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나아가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보를 맞추었다. 모세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매 부탁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표징을 낱낱이 일러주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어른들을 불러 모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을

아론이 그들에게 모두 전하고 그가 백성들 앞에서 표징들을 행하니 비로소 그 백성이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몸소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셨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서 엎드려 경배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4장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0: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와서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한 5년, 한 10년 이 시간 동안은 편안할 틈이 없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아픈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편안하다는 느낌 안에는 제가 느끼는 영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육체적인 편안함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안일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될 경각심, 내가 가져야 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명감 같은 것도 놔버리고 살아가는 편안함인 거예요. 세상적인 선택의 편안함을 선택하다 보니까 평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어느 순간 엄청난 무거운 그늘이 지게 되고 어둠이 제 삶에 깃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이 다 돼가면서도 계속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야말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존재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막 고위층 집안 자제, 북한에서도 막 당원이고 막 김일성 종합대학 나오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북한에서도 정말 밑바닥 중에서도 최악의 밑바닥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상이 좀 좋지 못하셔가지고 북한에서는 아주 천대받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 대대로 적대시하는 그런 계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었고 학교에 나가도 항상 이 생활청화를 초등학교부터 하는데 사상투쟁을 하거든요. 그때 이 사상투쟁이 이렇게 모여서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주제하에 일주일 동안 자기가 본 다른 친구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김주찬 동무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발딱 일어나야 돼요. 제자리에서. 벌써 지금 이게 몇 십년 전 일인데도 잘 기억하거든요. 생생합니다. 그렇게 하면 발딱 일어나야 됩니다. 발딱 일어나가지고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까지 저도 봤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다른 친구가 또 탁 일어나서 또 다른 사건을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보니까 항상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상적으로 어차피 안 좋은 집 자식들, 가난한 집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공평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막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주 어린아이들로부터도 아주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요. 내 집이 가난하고 내 신분이 열악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이면 끊임없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희생당하는 구조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걸 경험하잖아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날 되면 또 내가 얼마나 또 수모를 당할지 어린 나이에. 저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외면당하고 밑바닥이었던 삶을 끊임없이 북한에서부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탈북을 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까지 결국 결정을 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 뭐 가족 해체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잖아요. 어린 친구들 굶어 죽고 제 또래들 많이 죽고 고향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노인들 죽고 가족이 다 헤어지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어느 순간 사람이 무덤덤해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아프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할 때가 98년도였거든요. 98년도 11월 달에 탈북하게 됐는데 그때 탈북할 때 목표가 딱 하나였습니다.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 의미를 찾지를 못하겠다. 죽어도 나는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가서 밥 한 끼라도 인간답게 먹어보고 죽어야겠다. 그게 딱 하나의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뭐 형제, 자매, 여동생도 두만강 옆에다가 버려두고 탈북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중국으로 넘어온 날이 98년 11월이었는데 기적같이 중국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경험한 위로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같지도 않고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했고, 북한에서 교육들이 제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더 거부감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 저는 어느 날 아이들이 같이 신앙훈련을 받는데, 밤마다 뭐 하냐면 아이들이 이불 속에서 우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같지만, 이불 속에서 울어요. 언제부터 우냐면, 탈북한 지 한달 지나면 그렇습니다. 한 달만 지나도, 그때부터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형제 생각에, 죽겠는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목숨 걸고 내 가족이고 뭐고 형제고 다 버리고 내가 살려고 왔는데 딱 한 달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편안함이 아니라 진짜 평안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살수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였던 겁니다. 그거를 저기서 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거예요. 다시 북한으로 막 나가고 싶었던 상황이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때 캐나다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께서 옛날 6.25때 피난 갔다가 캐나다로 이민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냐면 세속식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발 씻겨주는 거를. 너무 불편하고 싫었어요. 누가 내 발을 만지면서 뭔가를 한다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제 순서가 돼서 앉았는데 제 발을 붙잡고 물 안에다가 손을 담그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눈물이 나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자꾸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그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에 눈곱 감고 앉아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 발을 붙잡고 하염없이 우시면서 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이 주찬이가 이 어린 나이에 이 발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발로 아이가 그렇게 홀로 걸어 다닐 때 하나님 함께 하셨죠. 이 아이가 이 발로 얼마나 많은 이별을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 그 상황 다 아시죠? 하나님 늘 함께 하셨죠. 이러면서 제 발을 붙잡고 막 우시는데 그 기도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세속식 하는 세숫대야에 하염없이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같이 막 부둥켜안고 울었어요. 그때 저는 얼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쩌면 저분이 나를 저렇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진심으로 내 아픔을 알아주는 저게 예수님의 비슷한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진심으로 누구에게 진정한 아주 작은 위로를 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볼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아주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5년 동안을 신앙훈련을 아주 강하게, 빡세게 받았어요. 정말 새벽부터 밤에 잘 때까지 성경책을 외우고, 쓰고, 읽고, 공부하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딱 목표는 하나였어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나만 지금 이렇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복음을 빨리 내가 들고 북한으로 돌아가야겠다. 그거였습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많은 죽음을 봤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목숨이, 인간의 이런 육체적인 생명의 단절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영적인 내 영혼에 나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렇지 못한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마다 일어나가지고 매일 외웠어요. 북한으로 가려고. 근데 의도치 않게, 저희가 원하는 때가 아닌데, 강제 북송을 막 당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에 탈북 루트들이 생기면서,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기도 응답을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오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대한민국을 오게 되는데,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올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라오스까지 갔는데 붙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북송이 되게 됐어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견디고 계신 그 힘겨운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날 땀 흘려 가꾼 농부의 수고가 가을의 풍성함으로 돌아오듯이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견뎌낸 오늘 하루는 머지않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의 열매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토요일 하루 지금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마음의 조급함은 버리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며 어깨를 펴보시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한 그런 견딤과 순종의 발걸음을 마음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망하지 마시고요. 시원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중국에서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고사성어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뜻인데요. 이 고사성어처럼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먹는 게 남는 것이라는 말도 있죠. 보릿고개같이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 생긴 말일 수도 있지만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또 먹는 음식이 나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살펴봐도 틀린 말이 아니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는 건 사진뿐. 서양에서도 추억은 사라져도 사진은 영원하다라는 속어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남긴다라는 말이 세계 곳곳에

한국에서 이렇게 속어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삶 자체가 너무나 유한하고 짧기 때문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름, 음식, 사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무엇도 영원할 수는 없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끝까지 남는 것은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영생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남과 북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시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끝까지 남는 것은 믿음이며 끝까지 전해야 할 것은 복음임을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형용치 못할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고도 소망하면서 첫 찬송 함께 올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당신을 알고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소망을 붙들길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의 길목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너를 바라보며 나는 기도했지. 오늘 하루 사랑하는 날 되어지도록, 사랑할 수 있으므로 기쁜 날 되도록, 혹 세상이 너에게 상처 주는 날 된다면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날 되도록. 넌 늘 기도했지. 즐겁고 기쁜 날 될 수 있기를. 예쁜 기도할 줄 아는 아이야, 알고 있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과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더 올려드리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까지 우리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리고 샤라느꼰 예수 다음에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귀한 거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가보시면 오하이오주라고 하는 데에 하이웨이 75번에 쭉 내려온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은 오하이오에 가면 라이마 오하이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바른 쪽에 길 옆에 거기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장을 하나 지어놨는데 플라스틱 공장이에요. 번번이 실패를 하다가 37불을 가지고 공장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 양반이 깨달은 게 이 회사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반반씩 그러니까 하나님이 51% 자기가 49%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 공장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체라고 써놓은 공장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49%를 다 선교 전도하는데 바친 사람이에요. 성결교회 와서 신학교에도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스탠리 템. 참 이 사람이 처음에 11조를 해도 실패를 보았다가 전체 운영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성을 드리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자기는 봉급만 받는데도 엄청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단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플라스틱 공장을 한 게 미국에서 플라스틱 공장 제1등이에요. 믿음.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믿음이 아닌가. 구원

0: 믿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faith is the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믿음으로 승리를 한다. 믿음을 굳게 가져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데 본문의 말씀은 뭐 간단해요. 순종하라. 겸손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근신하라. 너의 믿음을 굳세게 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이어서 찬양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찬송 더 올려드린 후에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믿음의 고백인 믿음의 화답인 아멘이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의 선포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의 모든 우상 숭배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그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대 우상화가 무너지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이 우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북한이 고향인 최정화 자매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 이 기도와도 같이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유일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두드림에 반응하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물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또 너희는 음탕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저속한 말은 완전히 버리고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알고 몇 날 며칠도 부족할 우리 은혜의 이야기들,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하루를 열어주신 이 매 순간들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나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나아갈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새벽의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의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전쟁에서 사용하는 드론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최근에 러시아의 대형 물류센터, 이 물류 공장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1: 그렇죠.
0: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물류 공장에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투입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던 건가요?
1: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7월 18일 새벽이었죠.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이 와일드베리스의 물류 공장 두 곳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0: 네.
1: 이 와일드베리스는 한국으로 치면 쿠팡과 비슷한 회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물건을 큰 창고에 모아두었다가 이 지역별로 나눠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0: 네.
1: 네, 공격을 받은 곳은요. 탐보프크주의 코프스크와 모스크바주의 엘렉트로스탈에 있는 이 물류 공장이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야간 근무자들이 숨지거나 다쳤고 혹은 뭐 큰 불이 났다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 발표된 피해 규모는 사망자 7명과 부상자 24명이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숫자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이 물류 창고의 일반 노동자까지
0: 네.
1: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한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0: 전쟁이 주로 일어나는 지역 외에는 보통 공격을 할 때는 중요한 기지를 공격하곤 하잖아요.
1: 네.
0: 근데 물류센터를 공격했다라는 거는 물류 공장에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건 좀 의외이기도 한데요.
1: 그러니까 이 물류 공장이 진짜 물류 공장이냐라고 하는 의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단순히 옷이나 생활용품만 보관한 곳이 아니다라고
0: 네.
1: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에 사용하는 드론을 만들 때 필요한 전자부품 그리고 항법 장비도 이곳을 통해 보관하고 또한 운반됐다라고 하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항법 장치는 이런 드론의 길과 목표물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비인데요. 반면 러시아는 이 민간 물류시설을 공격해서 일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되려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어느 쪽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지는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공장뿐만 아니라 부품을 나르고 보관하는 물류망까지 이 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0: 네.
1: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위험도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0: 아,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공장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있었다는 건데.
1: 네.
0: 근데 이 물류 공장에서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 나온 자매님들이 있었던 건 확인된 사실인가요?
1: 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이 물류시설에 투입된 것은 맞다라고 합니다. 이 지난해에도, 이 단체로 그 북한 여성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0: 네.
1: 러시아 여자 사람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 북한 여성으로 보이는 노동자들이 단체로 일하는 영상 그리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약 180명에서 수백 명 정도가 투입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이번에 공격받은 장소가 북한 여성들이 실제 근무하던 건물과 정확히 같은 곳인지 공격이 벌어진 시간에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는지 이게
0: 네.
1: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류 공장이 매우 크고요. 또한 여러 동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참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투입됐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 여성들이 이번 공격으로 실제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구분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여기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렇게 뭐 사진에서 저희가 본 바가 있고
1: 네.
0: 투입이 됐다라는 사실들을 알고는 있는데 북한 여성들의 피해는 확인된 게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당국도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그런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개적으로 잘 발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쳤다는 사실. 근데 이게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직후에는 현장이 매우 혼란스럽고 러시아 당국도 외국인 노동자가 왔다라고 한 사실을 어떻게 보면 알리면
0: 네.
1: 이게 우리 러시아가 해외에 있는 노동자를 뭐 이렇게 수입해 와서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만일 북한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들의 가족에게 정확한 사실이 전달될지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족들은 당국이 알려주는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어도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사망을 했다면 어떤 사고였는지

0: 북한 당국은 한 번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들이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북한 차원에서 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기업에서 진짜 일했다 라고 한 사실 자체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 대북 제재 결의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노동 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 이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 이미 다 돌려보내라고 하는 게 북한 대북 제재 결의인데 이걸 아예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숨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북한 내부의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 해외 파견을 꺼리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당국이 해외 나가면 돈을 벌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일부러 돈벌이를 위해서 외화를 벌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 선발해서 보냈는데 그게 노출이 됐다. 아니 정말 드론 공격을 뭐 이렇게 받아서 정말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알려지면 안 되겠다라고 더욱더 감출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좀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1: 러시아 전쟁에 투입이 됐을 때도 전장에 투입이 됐을 때도 생명의 위협이 가해졌었는데
0: 네.
1: 공장에서조차 일하는 와중에도 같은 상황이라면 외화벌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달라질 것 같아요.
0: 네. 이 전쟁이 솔직히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1: 네.
0: 우크라이나도 계속 북한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통해서 정말 온 가족이 약간 몰살을 당하기도 하고 러시아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 여기 전선이 아니면 좀 안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어디서 터질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1: 네.
0: 그것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동 파견도 현재 북한 노동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날씨도 매우 덥고 주로 힘든 건설, 생산 노동을 해야 하고 또한 북한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현재 또 전쟁 중이잖아요.
1: 네.
0: 이란에 특히 그런 건데
1: 그쵸.
0: 상황이 참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받는 것보다 약간 몸이 안전하고 북한과 가깝고 생활 환경이 비교적 익숙한 곳을 원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그러니까 원하는 곳이 더 극명해졌네요.
0: 네.
1: 근데 와중에 평양에서는 파견 국가를 정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0: 그렇죠. 봐봐요. 이제 러시아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잖아요.
1: 맞아요.
0: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러시아에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아 러시아는 안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평양 시민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아 널 어디로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약간의 제비뽑기 형식으로 선발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신은 중국에 간다 당신은 러시아에 간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1: 네.
0: 먼저 파견 대상자를 선발한 뒤에 나중에 국가와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일단 가게 되는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파병 나가는 군인들의 입장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파병 군인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거든요.
1: 네.
0: 근데 그냥 약간 해외에 무슨 이제 연수 간다, 뭐 훈련 연수 간다라고 하는 거를만 듣고 갔는데 내가 이제 거기에서 전쟁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강제 노동, 강제 이제 파병 이런 거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선택권을 가장 부여하지 않는 그 자유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에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좀 들이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근데 이렇게 뭐 생사가 오갈 수 있는 어디를 가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 강제적인 외화벌이를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0: 네.
1: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이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1: 네.
0: 이 북한 노동자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 사람의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에 의해서 그냥 수단, 돈벌이 수단 이렇게 전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느 나라로 갈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혹은 위험한 지역에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노동자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불의의 사고가 난 경우에도 가족에게 진실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런 것들도 가족이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또 누군가의 딸이고 어머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 나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냥 선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 뭐 정치적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본인은 어떤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고 빼앗긴 내가 결정권을 빼앗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또 공격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북한 여성들이 모두 무사하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북한 당국도 이런 외화 수입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노동자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체계로 거듭나기를 좀 기도해 봅니다.
1: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존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아래서 주님 안에서 함께 그 평안한 은혜의 일상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라면서요.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현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숨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엉망가지 은혜로 섬기고 계세요. 몇 가지 대표로 말씀드리면 이 지구 덩어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 덩어리를 돌리세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자전. 자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전 속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보통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속 100km로 달리잖아요. 시속 100km면 뭐 느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구 덩어리를 하나님이 하루 24시간을 한 바퀴 돌리시는데 그 자전 속도가 몇 킬로냐, 시속 몇 킬로냐, 1600km.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를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100시간이 되길 원하세요? 24시간 되길 원하세요? 100시간이면 너무 길어, 지루해. 하루가 24시간을 원하세요? 1시간을 원하세요? 1시간은 너무 짧아.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24시간 시속 1600km로 빙그르르 돌게 해서 하루 24시간 되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지금. 아멘. 하나님은 지구를 또한 태양 주위를 날아가게 하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공전이라, 공전이라. 공전 속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0만 7,200km. 하나님이 지구 덩어리를 가지고 태양 주위를 돌리실 때 그 속도가 10만 7,200km. 엄청난 빠른 속도로. 1년이 365일 원하세요? 아니면 3000일을 원하세요? 3000일은 너무 지루해. 365일 지루하지 않도록 시속 10만 7200km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그러한 그 시속으로 지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1초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상하게, 세세하게, 그리고 전 우주를 바로 우리를 위하여 달도 별들도 우주를 지구 덩어리를 우리를 지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산소를 공급해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먹을 양식과 물과 음식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서로 가족끼리 외롭다지 않고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임금인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재앙이 많고 얼마나 재난이 많고 얼마나 사고가 많고 얼마나

0: 얼마나 질병이 많고 얼마나 저주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 그나마 지켜주시고 우리는 함부로 내 몸을 굴리고 함부로 천방지축 이 재앙 많은 세상에 함부로 나대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직전 눈동자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받아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만큼이라도 재앙 걸리지 않도록 이만큼이라도 사고 만나지 않도록 이만큼이라도 병 걸리면 또 자연 치유를 주시고 또 잠잠해서 치유해 주시고 또 약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또는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금도 사랑의 손길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에 섬김의 손길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멍청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런 일반 은혜는 약과예요.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혜택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를 저 마귀의 발톱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서 자녀 삼으셔서 천국을 상속 주시려고 자기 아들 만물을 창조하게 하신 그 신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섬기러.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황해도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는 반면 그 밖의 전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7도, 평양과 대전, 대구, 광주, 목포, 여수,

해산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 36도, 서울과 광주 35도, 여수 34도, 개성과 춘천, 대구, 부산, 목포가 3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포항, 제주가 31도, 강계와 강릉이 28도, 해산 27도, 함흥 24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숨가쁜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주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말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은혜의 여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가득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국립합창단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양 올려드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입니다. 오늘도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삶 가운데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전도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오늘 내용은 해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공중나는 고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헨리 나웬이 서커스단의 공중근혜를 타는 고개사에게 들은 얘기라고 합니다. 나는 공중날기를 할 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는 1초에 몇 분에 몇 가지 맞출 만큼 정확하게 내가 갈 자리에 와 있어야 하고요. 내가 근혜에서 점프할 때 공중에서 나를 잡아채야만 하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붙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지요. 상대방이 날아갈 때 나는 그저 팔하고 손만 뻗으면 돼요. 그 다음엔 그가 나를 잡아 무대 전면으로 안전하게 끌어가 주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래요. 최악의 실수는 공중나는 사람이 붙잡아주는 사람을 잡으려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나를 붙잡는 것은 그 사람의 임무예요. 만약 내가 그 사람의 손목을 잡는다면 그의 손목이 부러지거나 내 손목이 부러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끝장이죠. 공중날기를 하는 사람은 붙잡아줄 사람이 자기를 위해 제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죄인이 지옥에서 구출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완전 청산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죄 하나 없는 의인,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행실이나 업적을 요구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교회 경력이나 인격 능력 등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셔요? 그 어떤 죄인이라 해도 구원받는 것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손, 내 노력으로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팔과 손을 내미는 것,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 담긴 말씀을 100% 내 것으로 받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은

0: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걸 인정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1: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0: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1: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
1: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0: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0: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0: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을 다니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0: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1: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1: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 당신,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굴 만나셨을까요? 그분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악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으시다면 잠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몸이 아픈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보다 평안을, 절망보다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010년도에 암 말기였었어요. 아산병원에서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정리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을 아들 앞에서 그 아픈 모습, 죽어가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제가 요양병원을 들어갔는데 그곳이 또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새벽, 점심, 저녁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죽을 병이 들고 보니까 육신의 병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제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없었던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안 주시려면

그러면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아, 어떻게 해서든 이 좋은 하나님을 좀 알려야 되고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하다가 아 이거구나 이 방송을 통해서

0: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희 가족 다섯 사람 이름으로 하다가 요번에 작은 손주랑 며느리 이름으로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함으로요.
1: 생명을 잃어가는 중에도 놓지 않았던 전파 선교사.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놓을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

박혜성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2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성령의 열매 가득 맺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177장, 새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통합찬송가 177장, 새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남 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계절을 잇는 이 귀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여름이지만 너무나도 폭염과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무더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열 질환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밖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상생활에서 열심으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귀한 이 나라 민족이 쓰임받으며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꼭 붙잡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섯 번째 시간 싸움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0: 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나타난 일곱 교회의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곱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으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또 일곱 교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 모으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천국에 대한 모습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한 교회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연합할 때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수목음 성북교회는 우리 교회의 중심적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있는 5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은 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구약에 나타난 많은 전쟁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 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세상의 관원들이 꾀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비웃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에 어떠한 전술, 어떠한 전략으로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들이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일대가 되시는 신앙의 일대가 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남편이 예수 못 믿게 하고 아내가 못 믿게 하고 혹은 부모가 여러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환경에서 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듦을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13절 하반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예수의 이름,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이름,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이름,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이름, 모든 채워주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을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변해도 예수의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영혼, 육,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감찰하시는 주님이신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셨다면 이 보가목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셨을 거예요. 그 보가목 교회에서는 안디바라고 하는 이 보가목 교회의 감독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급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순교를 당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충격 앞에 어떤 성도도 요동하지 않고 나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이뤄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주님, 이 정도인데, 우리가 목숨까지 바쳤는데, 그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삶에도 책망하실 것이 있나요? 여러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삶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께서 우리가 완전해지기까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3절에 나와 있는 검의 모습이 16절에는 내 입의 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검이라고 하는, 내 입술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날선 검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실 때에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사지봉이 아니라 의사 손에 쥐어진 메스와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렇게 졸리기도 합니까? 제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서?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마사지봉 같이 느껴지니까 마사지를 받으면서 잠이 스르륵 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의 손에 주어진 메스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도려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라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을 돋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관통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선 검, 내 입의 검, 마귀의 권장,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싸우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싸우시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가로를 쳐놨는데 가로를 친 이유는 이 뒤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싸움에 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그리고 이 싸움에 내가 승리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시편 46편 10절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오. 그 능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과 주님은 지금도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해 가서 내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들과

0: 싸우리라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굽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회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갈 거야. 너에게 속히 갈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과 싸울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로치고 싸우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와 싸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싸우셔야 되겠습니까? 부디 우리 수목원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용서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쟁과도 같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던 모든 이성, 모든 감각, 모든 체질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섯 번째 시간 싸움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93장, 새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통합 찬송가 393장, 새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0: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

0: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 노트 전동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무더운 날씨로 많이 힘드셨지요. 어제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였습니다. 이 더위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겠지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 잘 챙기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소망합니다. 첫 찬양은 가을을 기다리며 러빔의 주님 닮은 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살랑거리는 바람이 시원하고 하늘과 구름이 더욱 높아져 있습니다. 주님이 더운 여름에 지친 우리들에게 주신 가을이라는 선물입니다. 다음 곡은 안성진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고 살게 하십니다. 시편 32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이번에는 연주곡으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한웅재의 내 진정 사모하는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인 우리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음 곡은 송경민의 행복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시나요? 저는 주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잠깐의 행복을 줄 수는 있어도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너 구균종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오천남부교회 김정동 목사님입니다.
1: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무더운 여름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옵시고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복의 기쁨이 있는 8월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고 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오늘날 부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한 들판에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땅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쓸모없는 땅이었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한쪽 귀퉁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잡초가 아니라 언젠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비옥한 농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땅의 주인과 마주친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굉장한 땅이네요. 그러자 주인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잡초만 보며 이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지만 당신은 이 땅의 가능성을 보았소. 당신이라면 이 잡초를 걷어내고 풍성한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고민하게 될 때가 참 많은데요. 어떤 길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1: 좁고 협잡하지만은 거기는 천국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해야, 그 고생의 길이죠. 그러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죠.
0: 아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길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또 여러 찬양들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도착하고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모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걱정도 많고 근심도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3: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해결체예요. 그래서 너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라. 또 찬양하라.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2: 예, 벌써 찬양 여러 곡이 추천된 것 같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또 기도에 관련된 찬양, 찬송에 관련된 찬양들 저희가 꾸려서 함께 듣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0: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현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8일. 8이라는 숫자가 두 번이나 있는 특별한 토요일이에요. 숫자 8이 두 번이나 반복되니

활발하다. 날듯이 활발하고 생기가 난다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는 날이에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무더위도 높은 습도도 잘 이겨내며 팔팔하게, 활기차게, 씩씩하게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나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은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결혼식에 가본 적 있나요? 부모님의 지인이나 친지, 교회 가족 중에 결혼하는 분이 계셔서 결혼식장에 가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가본 결혼식과 전도사님이 오늘 참석한 결혼식은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신랑과 신부도 다르고 예식장도 다르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달랐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바로 결혼식을 하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지요. 신랑 신부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는 이날을 준비하며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식장에 있었을 거예요. 또한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하객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 예식을 함께 했겠지요. 그런데 친구들,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결혼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오늘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며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지금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과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서로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 형제, 자매들보다 먼저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을 가득 담아 첫 곡으로 들었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과 For You Kids의 날 사랑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어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CTS 소년소녀 합창단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윙윙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으로 여름 무더위도 이겨내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님 날 사랑하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더운 날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푹푹 드는 더위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의 임재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길 원합니다. 시편 말씀과 찬양으로 모닝브레이즈 함께 하시겠습니다. 혼자 걷는 것 같은 외로운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 광야길에서도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닝브레이즈 썸머 스페셜 시편 말씀과 함께하는 내 영혼의 바캉스. 오늘 함께 하실 시편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 모든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제이어스의 찬양입니다. 시편 139편 오벳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줄리아드 트리오의 연주 찬양 이어집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며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김주택과 최종원의 음성으로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 허미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시편 말씀이 그대로 찬양이 된 곡이죠. 안산 시립합창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나니 피아워십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곡은 클래식과 찬양이 함께하는 곡인데요. 페트리카 스페든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그
2: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바쁜 일상과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빕니다. 극동방송